이형주의 엄마는 나의 빛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였죠.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세라별님, 비가 와서 하늘이 파랗고 아카시아 꽃은 활짝 펴서 와, 좋은 향기 뿜뿜. 너무 예뻐서 이 출근길이 너무 행복하네요. 특별히 마지막 휴가 나온 아들이 빨리 와서 얼굴 보고 이제 2주 휴가 끝나면 일주일 복무 후에 제대입니다. 아, 이제 말년 휴가 나오시는군요. 아, 오늘

어버이날 딸이 사계 장미를 화분 채로 사줘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내일은 제 생일. 친정엄마랑 언니랑 밥 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날 맞죠? 라고 남기셨는데, 생일 전날 또 어버이날에 또 칸, 장미도 선물 받고, 예. 이제 곧 아들도 제대하고, 뭐 행복, 겹경사가 있는 2026년 5월이겠어요. 예, 세라벨님 와주셨고. 꽃사랑님, 어버이날 부모님 뵈러 안산에서 서산으로 꽃 사가지고 오늘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갑니다. 다들 행복한 날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하셨고. 감사미님, 친정엄마 만나러 배 타고 가는 중. 네, 사연 띄워요. 남기셨고. 우리 7732번 쓰시는 분도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안 계셔서 더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런 날이네요. 라고 그리운 마음도 담아주셨고요. 우리 유혜림님은 오늘의 목표, 내 안에 있는 작은 사랑들 흘려보내서 더큰 사랑으로 만나길이라고. 아까 우리 1부에 우리 김영태 목사님께서 또 먼저 흘려보내는 그런 또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감동, 그 울림 전해진 것 같습니다. 문자 2262번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운동 다녀왔어요. 신청곡 우리가 꿈꾸는 나라 청하셨는데 이곡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준비하겠고요. 앞서서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오늘은 이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연도 주셨는데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방송 듣습니다. 다행히 차만 꼬리 쪽이 추돌이 있어서 정비소에 맡겼고요. 저는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이번 이제 이틀 차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 샬씨 가족분들 다들 안전하시고 무탈한 일상 보내셔요. 라고 시간 되시면 악뮤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교통사고를 당하셨구나. 수요일에. 어우, 많이 놀라셨겠어요. 진짜. 막 정신도 없고 당황스럽고 그렇죠. 사고 나면 진짜. 예. 아이고. 아무튼 후유증 없이 잘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우리가 꿈꾸는 나라 문자 2262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크룩스의 오마이갓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현님 어제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카네이션 바구니를 만들어 와서 주었는데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줘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저했던 주문 바로 했습니다. 양가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지만 꽃다발 받으시고 잠시나마 기분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멀리서 담았습니다. 직접 뵙고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에요. 모두들 어버이날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카네이션 받으셨구나. 근데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그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색종이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근데 작년에는 받은 기억이 없네. 올해도 오늘 아침에 없더라고요. 예. 고학년 되면 이제 학교에서 그 카네이션 안 만드나 봐요. 마음 비우고 있습니다. 저도. 찐파랑님도 저희 자녀들 20대 초반 둘 다 성인인데 매년 어버이날 축하 인사 없이 지나가네요. 아, 제가 그냥 좀 말을 건네면 아 엄마는 뭘 그런 걸 챙기려고 해요? 라고 아, 말 안 하고 넘기기도 그렇고 좀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마 그 비슷한 상황에서 예. 다 사는 게 바쁘니까 또 놓치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저도 카네이션 못 받았잖아요. 저도. 찐파랑님 기운 내십시오. 예. 오늘 같은 날 자녀들이 안 챙겨주면 내가 나 스스로라도 챙겨야지 뭐. 예. 맛있는 거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점심에 나를 위한 선물도 하나 챙기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나라라 돼지야님께서 청하신 김도애 피처링 김도연 하나님의 응답 이 곡 준비를 하겠고요. 7168번으로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은혜 신청할게요 라고 청하셔서 손경민의 은혜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도애 하나님의 응답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신경숙의 작품으로 치매 초기에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이 그녀를 애타게 찾는 내용이죠. 식구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잊고 살아왔음을.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효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왜 효도를 강조할까요? 바로 효도가 신앙의 전제요, 사회의 기초요,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자는 참 성도도, 참 시민도, 참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부모와 자주 상의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는 자주 문안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는 먼저 알아서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오늘 드리십시오.

굿송 음반 중에서 정승복이 부른 엄마라는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성년 목사님의 칼럼 오늘 드리십시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이 마지막 이 단락 문장이 마음에 콕 박히네요.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오늘 드리십시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습니다. 9시 45분 41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닉네임 사깨우님께서 샬롬,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조카 이승범 생일이에요. 첼시에서 취업 준비할 때 승범이 위해 응원과 기도해 주었는데 이제는 사회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승범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승범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비밀글로 보내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조카는 꽃바구니를 보내오고 우리 집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어제 미리 먹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먼저 간 옆지기가 짝꿍이 보고 싶어요. 이 시간 찬양 들으며 허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라고 아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비밀글 남기신 애청자분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많이 웃는 날. 8291번으로 저 부대 끼고 힘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찾은 샬씨. 지금은 회사에서 이어폰 꽂고 방송 듣습니다. 오늘 결혼 22주년 기념일이에요. 근데 남편도 조용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치. 그래도 샬씨 덕분에 릴렉스 괜찮아. 늘 저의 쉼터 되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8291번님 아 저라도 마음 보냅니다. 22주년 결혼 기념일 맞으신 거 축하드려요. 예. 이 밖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피처링 박민지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고요. 우리 써님삼님도 매일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막내딸 생일이에요. 지금 공시생 열공하고 있는 우리 딸내미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띄웁니다. 축하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막내따님 생일인데 아, 또 열공 중이시군요. 내년에는 꼭 예, 합격해서 마음껏 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의미있고 중요한 날 예, 잘 보내시고요. 느름어리님은 훈디 기분 좋은 어버이날 그리고 상쾌한 아침이어요. 내일은 드디어 40세 아들 우리 권인회 7월 25일에 결혼하는데 앞두고 이제 사돈 되시는 분들과 상견례합니다. 모든 결혼 준비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설레고 약간 또 긴장돼요. 상견례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날. 아 약간 격식 차리면서 딱 예. 쉽지 않은 편안한 자리.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웃음이 좀 예, 나오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또 첫 만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봄나리님 며느리가 둘째 아이 출산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태중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진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대요. 다 은혜입니다. 아 손주 보신 거 축하드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노인팅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의 주님이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0: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부모님께 5월 8일 어버이날에 전해드린 첫 곡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모님 애창곡으로 여러분들이 신청곡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같은 선곡으로 축복송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1,000번째 어린이 찬양팀 엄마 따라 아빠 따라에 이어서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이죠. 뽀뽀해 주세요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 앞부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아침에 수호랑 나란히 등교하면서 수호야, 어버이날인데 아빠한테 선물 뭐 해줄 거야? 기대가 되네. 라고 말하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선물이네. 라고 고맙다고 화답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멀리 산다고 효도도 선물도 못 드렸는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선물 받은 그때부터 더 특별한 나의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역시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었던 그 모습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그 젊으셨던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언제부턴가는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 가겠지.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짱가님께서 저는요, 아들만 둘인데요. 좀 무뚝뚝해서 별 기대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제 큰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 아니라며 카네

카네이션과 화과자 세트를 보내왔지 뭐예요.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들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니 이렇게 예쁜 어버이날. 앞으로도 기대가 되시겠는데요. 자, 토기장이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원하진만 김진아님, 광주에 계신 엄마 너무 생각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많이 생각나신다고, 어머니의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박주옥의 찬양, 어머니의 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가장 일찍 오셨어요. 나라라 돼지야 님께서 청해주신 신청곡,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김도연 찬양, 그리고 유동효의 음성으로, 아, 이곡 들으면 정말 좀 울컥해지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곡을 준비해 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죽으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유동효가 부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도의 김도연 피처링 하나님의 응답, 박주옥의 어머니의 기도, 시와 그림 토기장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좀 부모님 애창곡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듣는 곡들은 이렇게 우리를 울리는 곡들을 왠지 울컥해지는 그런 곡들을 전해드렸습니다. 6695님께서 지난 2월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엄마 진재임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청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도 응원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주셨어요. 대박이네 님께서는 어버이날 아침 시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아침부터 바빴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께 아들, 딸들 예쁘게 귀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102님께서는 어버이날 맞아 자녀들은 어제 저녁에 미리 카네이션과 봉투 섬김을 받고 오늘은 홀로 계신 형님 시누이를 모시고 대변항에 멸치회 드시고 싶어 하셔서 남편과 나갑니다. 엄마는 병원 계셔서 미리 다녀오고 5월은 예쁘고 탐스러운 장미처럼 우리의 일상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통장 잔고 숫자는 줄어들고 달랑달랑해도 우리 축복송 가족들은 섬기는 마음이 늘 풍성함이 넘치는 생활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신청곡 써주셨죠. 오늘은 먼저 어머니 애창곡이라고 하신 찬미워십 박홍식 하은지가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고요. 최정문 문의 찬양으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준비했습니다.

무은의 찬양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앞서 참요원식 박홍식 하은지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싱가포르에 간 딸과 사위한테 연락이 왔네요. 어찌나 바쁜지 아직 식구들끼리도 외식 한번 못했다고 실토를 하네요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더 보고 싶은 또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날에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조서의 찬양 남겨주셨어요. 6067님도 문자 주셨는데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태아를 품고 있는 이 이쁜 우리 며느리 진선이한테 찬양 들려주고 싶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기도 들려주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실은 저희가 오늘은 박주옥 찬양으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같은 제목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2부에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수아의 어린아이처럼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주곡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관련된 곡은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들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신청곡 지금 부지런히 또 보내주시면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요한, 강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찬양 맨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손경민 갈보리 싱어즈 버전으로 어머니의 기도 일부 도착한 신청곡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아름다운 마음님께서 용인 추모공원으로 부모님 뵈러 가는 길 하늘이 너무 푸르고 예쁘네요.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도 장모님과 통화 끝내고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은혜 한수푼님도 부모님 생각,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생각으로 마음이 울컥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후회가 눈물로 흐릅니다 하셨어요. 순이님도 들려드리는 찬양에 눈물이 나서 저는 1년 중 주일 중 어버이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특히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피러님 역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연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님, 매일 일을 해야 해서 귀로만 듣고 메시지는 자주 남기지 못하지만 내일 저희 아들 결혼식입니다. 하나님 아들 며느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끈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조금은 위안됩니다 하시며 사돈 가정 또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일부에 이 곡은 방송이 되었고요. 대신 믿음의 가정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아버지들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찬양들 그리고 뭐 가요로도 워낙 많지요. 근데 아버지 찬양으로는 이렇게 들으면 정말 더 이렇게 울컥해지는 곡들이 또 있죠. 자, 오늘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최인혁의 아버지라는 곡이에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역시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길승 씨의 곡,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 전용대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왠지 하늘나라 가신 후에 더 이렇게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그쵸? 그동안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오늘은 전용대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오늘은 성가 버전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산 시립합창단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도 준비해봤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 어머니의 넓은 사랑, 또 전용대 어머니의 성경책 이길승 아버지, 최인혁의 아버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아버지들의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 사랑을 어쩌면 이렇게 그 이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어 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평소에는 좀 무뚝뚝하게 표현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듣다가 조은 씨 장로님께서 이 찬양이 나의 모습이며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피 보험님께서는 84세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청해 볼게요 하셨어요. 뿌꾸레미님도 라니님도 오늘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들은 제가 또 잘 이삭줍기로 준비를 해서 5월 8일 오늘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찬양 들을 수 있는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도 함께 사연 나누며 찬양 전해드릴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믿음의 가정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곡이죠. 스티브 그린의 Household of Faith 준비해 봤어요.

84세 아버님 애창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써주셨는데 오늘 들으신 전태준 김다영의 이 찬양으로 아마 힘이 확 나시지 않았을까 아주 힘찬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로저 와그너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뭐 일반 합창곡으로도 워낙 유명하고 로저 와그너 합창단 곡을 듣고 있으면 정말 뭔가 같이 이곳에서 같이 화음을 넣고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멋진 곡 스티브 그린의 믿음의 가정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노래하는 어부들의 우리 함께 걸어요 전해드릴 텐데요.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런 가사가 오늘 우리를 한 가족으로 꼭꼭 묶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어버이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말 주일 계속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이삭 줍기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독재전쟁이 터지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유명한 시계 회사에 들어가 격리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카고에서는 무디 선교사의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우연히 참석한 휘틀은 무디 선교사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도 부흥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에 휘틀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디 전도팀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무디 선교사는 휘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가가 부흥 집회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선교 집회를 이끄는 데 헌신한 휘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찬송가 이외에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 지금도 널리 불리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에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의 소중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 여부에 따라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전해드립니다.

0: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참 뭉클한 그런 말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 묵묵한 희생과 기다림 위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배고플까봐 당신 것은 아끼시고 넘어질까봐 뒤에서 조용히 붙들어주시던 그 사랑 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의 바닥을 받쳐주는 든든한 뿌리 같습니다. 오늘만큼은요, 바쁘다는 핑계 잠시 내려놓고 전화 한 통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부모님께 사랑을 꼭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다고요? 그래도 하십시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야. 아, 장혁재가 함께 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이것도 뭐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가사죠. 나. 네. 어버이날 그러게요. 저는 이제 뭐 연락을 드릴 분은 안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안 계시고 장인 장모도 안 계시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아들과 또딸 사위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예. 이제 여러분 남아 아직 이 땅에 계시다면 쑥스러운 거를 쑥스러운 것 때문에 사랑을 고백 못하면 평생 후회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뭐 그동안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러든 대신 우린 교회에서도 사랑 고백하잖아요. 네, 그랬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럼 꼭 전화드리고 이전에 식사나 이런 게 없었다면 꼭 예,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너무 급하다면 만나지 못한 값까지 보태서 돈을 많이 보내드리세요. 예, 돈도 나이 들면 필요하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맙시다. 네,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 많이 드리고, 직접 찾아가시고 하십시오. 바람이 많이 부는 춘천입니다. 이른 아침에 금식하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텃밭에서 상추쌈 뜯어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하셨는데 뭉게구름님 와 맛있게 상추 직접 뜯으신 거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즘 제가 남원의 그 성원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직접 재배하셔 보내주신 상추 먹느라고 와 진짜. 마트에서 이렇게 잡다가 그거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 근데, 이거 못 먹겠다 그러고 집에 온날또 박스가 와서,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출근 준비 중 출첵합니다. 11시 단장님의 아버지라는 곡 듣고 많이 울었네요. 제가 잠깐 은영 씨가 나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다고 오전에 어버이날이라 엄마께 전화드렸다가 잔소리를 쏟아낸 게 마음이 걸렸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드려야겠어요. 무조건 네, 오늘은 이 잔소리까지 하셨다면 정말 정말 사과도 하시고 전화드리세요. 제가 아버지란 곡이 원래 부제가 가난한 아빠의 노래예요. 부제 아빠보다는 이 세상에 가난한 아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어릴 때잘 살다가 가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뭐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시간에 아버지는 표현이 없었지만 어땠을까라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겠다. 모든 아빠는 당장 세상에서 사줄 순 없지만

네, 어버이날에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버이에 대한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와 있네요. 네, 오늘 금요일은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라 조금 이따 가시게 배웅해드리고 단골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진짜 성실한 우리 원성남님이세요. 하다샤님, 단장님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 참 아프지만 살아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시면서 진짜 효녀 하다샤님. 네, 오늘 아빠의 노래 신청하신 분 있는데 전 시간에 나가서 네, 전 시간에 나가서 네, 어머니의 기도도 신청하셨는데 피어난 푸르름님은 야 우아하게 또 야 참 네, 좋은 문화생활 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비 온 뒤 엄청 예쁜 날입니다. 오늘 저도 저희 집은 창문 열고 멀리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멀리 산이 보이면 진짜 좋은 날이거든요. 이젠 혼자 계신 아버지께 잘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하네요.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겠어요. 맞아요. 전화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버님 혼자 계시면 말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뭐 안 하고 했다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 가서 전화라도 드려서 그냥 아무 소리라도 진짜 아무 소리도 뭐 쓰잘데없는 게 없습니다. 혼자 계신 분에게는 아 오늘 못 드셨어요. 반찬은 뭐예요? 아이고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빨래는 하셨어요? 빨래 어떻게 하셨어요? 빨래가 진짜 조심하시고 잔소리도 하고 예, 그냥 옆집에 할머니 잘 계세요? 아, 좀 가보세요. 인사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아무튼 할 말 많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할 말 많아요. 야, 간도라 간도라. 아, 그래도 또 하는 거야 또. 아버지 돈 보내드릴까요? 아 많아 많아. 왜냐하면 자식들 어려운 줄 아니까. 아 그래도 무조건 보내드리세요. 아, 많아 많아 그래도 또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합시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의 마음을. 예. 코람대우님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천국에 계신 부모님 더욱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그립죠. 예, 그립죠. 하늘소망님은 4월 4일 지난 4월 4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처음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입니다. 아침 일찍 부모님과 외삼촌이 계신 시골에 카네이션 사서 들고 와 산소 옆에 심어드렸어요. 살아계실 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수 있으면 함께 먹으세요. 양쪽 다 안 계시니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 꼭 마음에 담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진짜. 네. 드릴 게 없어. 왜 없어요. 매일 전화하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만 원이라도 보내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 뵈러 가는 전철 아닙니다. 백합님 잘 다녀오세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꼭 안아드리고, 네, 하고 싶은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해드리고 오세요. 우리 위의 세대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못 듣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해야죠. 그러면 자식들이 해야죠. 네.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더 큰 감동은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네. 아마 쑥스러워하시면서 언젠가 나도 사랑한다 딸, 뭐 그러시겠죠. 또 네. 모자가 바람의 나라가 점점 이유기번님, 아이고 아내분이 혼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 무릎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예. 이 걷는 게 힘들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참. 문개그룹님, 저도 친정부님께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시댁은 내일 가요 하셨는데, 시댁은 가고 친정부님께 전화만 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시댁에 밥이라도 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께도 친정에도 돈을 보내드리세요. 꼭꼭꼭. 네. 엘샤다이님은, 아이고, 지금 제 나이에 사고로 암으로 돌아가신 두 분. 한 분은 사고고 한 분은 암이에요. 아, 63세, 64세 떠나셨다고 하네요. 엘샤다이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셨다고 하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8년 전 천국 이사 가신 아버지께서 낡은 찬송가 책

달력에 찢어서 좋아하는 찬송가 적어 놓은 찬송가 번호가 있는데, 한동안은 그 찬송가를 못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추도 예배 때그 찬송가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 이 찬송가를 모든 부모님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참, 그립네요. 저도 엄마, 어머니 그립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못한 게 너무 많죠. 아쉽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 게 보이는 게또 어버이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주모의 그의 생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것만큼 부모님을 위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요? 부모님들이 아마 손주들이 또그 아래 또 손주들이 더 믿음으로 잘 살길 원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주모의 그의 생각입니다.

주준모 그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랑한 가수들은 믿음을 갖자.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나정 씨가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 시켜도 하는 어버이 삼행시.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네요. 버거우셨을 상황에도 우리에겐 한결같으셨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참 좋다. 진짜 효녀 중에 효녀 또 나정 씨. 휴일을 모두 엄마 아빠를 돕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농사일을 같이 해주고 직장 다니고 참 대단하세요. 아이고, 엄마가 계셔서 뵈러 가는 분들 행복한 줄 아시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잘하십시오. 우리 신동숙님의 아들 김주영 군이 미용실기 시험 치르러 강원도 춘천까지 간대요. 1시에 시험인데 떨지 말고, 손 떨리지 말고 꼭 잘 되길. 완전히 프로, 예, 프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길. 예, 꼭꼭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1시니까 잠시 5초 기다려도 꼭 해주십시오. 코람대우님도 아까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부모님 그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때 더 많이 찾아뵙고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문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영원의 찬양하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까지 듣고 옵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도 해야 되고 사과집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딱 500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아니 580번째 들어오는 글에 사과즙 드립니다. 58. 네. 어버이날이니까 어서 디딤돌 좀 해주시고 들어오세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같이 찬양했죠? 네. 오늘 580번째 들어온 분에게 사과즙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0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디딤돌 좀 해 주시고요. 식사 다 하셨죠? 어서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출첵 치읓치읓. 오늘 사과즙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카톡 알리기도 여러분 제 지금 레인보우 앱에 제 사진 보고 그 밑에 있는 노란색 토크라고 써있죠. 카톡에 누르시고 아는 분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것만 보내면 안 되니까 조이포에 대한 설명 사평로에 대한 설명 보내주신 다음에 캡처해서 문자메시지란에 샵 7997 받는 사람 이름이 샵 7997이에요. 받는 사람 이름이 샵 7997로 해서 네 그다음에 그 사진 캡처한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네, 커피 한 잔 꼭 보내드릴게요. 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꼭꼭 네,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주님만 사랑님이 출근하며 올립니다. 저는 11월에 친정어머님 천국을 보낸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아,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생각하고 반성하며 오히려 딸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편지와 꽃과 선물이 들어온 상자를 주며 사랑이라고 하여 아이를 학교 보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게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과 통화나 자주 찾아뵙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주 전화하시고 진짜 자주 찾아뵙고 용돈 어려워도 보내드리세요. 그것도 나눔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나눔이에요.

0: 가실 겁니다.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는 마치 궤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탄환처럼 실존 속에 발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세계 속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적으로 강요받았음을 느끼는 것이다. 낙담하여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진 경우조차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어버이날에 저희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온 아이들을 보고 만나고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게 살았던 시대, 하고 싶은 공부 못하던 시대, 먹고 싶은 거 못 먹던 그 시절, 참고 견디고 살아와 우리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제공하고 가르쳐줬던 부모님들의 그 삶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삶의 아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들의 삶에 이 땅에서도 주님 그 눈물을 닦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로서 비교하며 잘 못 받고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은 마음에 상처로, 또 부모님께 상처를 주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니 주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믿음을 주셔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받은 것처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가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의 삶도 함께하지 못하고 늘 보살피지 못하지만 주님 그 부모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부모이신 주님 쫓아 살아가며 이 땅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주변의 어려운 자를 잘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숨쉴수 있어 감사해요. 김순주의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오늘 자 카톡 알리기 이제 시작합시다.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네, 지금 쉬러 오신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께 카톡 알리기 했습니다. 한국 와 계신 동안 거기는 인터넷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되고요. 함께하자고 보냈거든요. 여러분 결함같이 함께해 주세요. 오늘 딱 진짜 그냥 카톡에 보면 한 분에게 그냥 보내세요. 너무 모르는 분이 아니면 그냥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브리지아님이 저도 디딤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거 쓰신 게 디딤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쓸수 있죠. 저도 디딤돌이 뭔지 알것 같아요. 둘. 글을 남기는 게한 번입니다. 아멘이 기도 끝나고 아멘이 쭉 올라왔거든요. 아멘 한번 하면 예, 디딤돌. 두 번. 다시 또 아멘. 그 다음에 또 아멘을 쓰면 두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첵도 좋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바람이 지금은 잔잔해졌네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쓰면 안 되죠. 그 다음 칸에 다시 또 카톡 내려가서 반찬은 무엇이었는데 또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200이 조금 넘어서 580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카톡 알리기 진짜 아시죠?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고, 네. 그 아는 분에게 슝 하고 보내면 그냥 가게 돼 있고요. 그것만 보내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꼭 밑에다가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조금 소개해 주신 다음에 캡처해서 샵 7997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곳에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커피 꼭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민민아님이 단장님 저도 혼자 있습니다. 남편과 있을 때 아이고 싸우고 했는데 지금 요양원에 있어서 치매로 폭력을 써서 물건은 던지고 제 몸이 상처투성이라고 그래도 그립네요 하시면서 이게 치매가 또 이렇게 폭력적인 치매가 있다고 하긴 하네요. 얌전한 치매가 있고 아이고 그래도 그립죠. 맞아요. 얼마 전에 외출해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구경하고 가셨는데 가슴이 아프네요 하면서 토닥토닥입니다. 오케이 민민아님 그래도 틈틈이 가서 얼굴 보고 하시는 거죠. 네. 어제가 아들 생일이었다고 피리부는 언니님. 오늘은 어버이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푸른 날에 가슴 따뜻한 고백하기 좋은 날이에요. 간지러운 소리 하기 멋쩍지 않은 날. 아, 그렇다, 진짜. 어떻든 어버이날이니까 간지러운 소리 할수 있잖아요. 그게 간지러운 게 아닌데, 나한테는 아직은 어색하면 간지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런 날 정말 사랑 고백 많이 많이 하십시오. 피리분 언니님. 좋습니다, 정말. 예, 네, 맞아요. 공감해요. 자, 아직 디딤돌, 네, 돌좀 날라주세요. 네, 풀꽃님 걷고 있는데 들어오셨고, 바람 많이 부죠? 전국이 부나 봐요. 다이아몬드님도 모든 분들 조심히 댕겨오세요. 하셨습니다. 하남에서 우라야님 오셨고. 자, 헤리티지 문을 열어. 여러분의 부모님, 복음의 문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이땅 떠나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천국 있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건 지옥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가기를, 살아생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이야, 그 여러분 지금 후다 아니야. 아니 딱 한 명만 했어요. 카톡 할 얘기를. 이거 진짜 이러면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예, 예.

숨이 막히네, 막. 한 명, 2613번이 한 분만 아직 카톡 알리기. 이리 하면 될까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미 했는데, 예. 정익모 선교사님에게 했거든요. 지금 백령도에 제 포스팅 보고 백령도 가고 싶다고 진짜 갔어요. 근데 주소가

80딱 들어왔으니 300명 디딤돌 하셔야 됩니다. 이은주님 맞아요. 근데 이은주님 잇몸 빨리 치유돼야 되는데 디딤돌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기쁨님 누군가 꼭 사가지고 받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쁨님 그럼 디딤돌 하나 더 해주세요. 누군가 꼭 사가지고 받길 바랍니다. 헤이!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네. 노아의 방주님이 저도 오늘 중계동으로 엄마 보러 가요. 와우 잘하셨어요. 돈 내는 아들보다 그 간지러운 소리 잘하는 며느리가 훨씬 더 이뻐요. 새벽별님. 그죠? 예쁜 소리 하는 거. 아, 며느리 이쁘죠? 그러면 이뻐요. 뭐, 달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쁜 소리하고, 예의 바르고, 어, 아, 그거, 딸이 막 싸우고, 이런 거보다야. 그럼 며느리가 이쁘죠. 여러분, 그런 며느리 되십시오. 물론, 뭐, 그게 안 나올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뭐 시어머님, 시어머님도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잘 섬기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디딤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셨던 프리지아님이 디딤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들어오시고 디딤돌 하고 또 들어오시면 돼요. 그게 또 디딤돌 하나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부모님 추억하며 산책합니다. 바람으로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 실버님이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하우스 무너질 것 같다고. 서정농원에, 우리. 서정농원 화이팅! 예. 잘 되고 계시죠? 진짜 맛있는, 네. 최고의, 예. 최고의 과일을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네. 그, 이름이 뭐였죠? 그 파란 포도? 아, 샤인 머스킨. 네. 샤인 머스킨. 맞아요, 맞아요. 샤인 머스킨.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걸 생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디딤돌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그 다음에 전원주입니다. 소원. 전원주간 전은주고요. 카톡 알리기 좀 해주세요.

이 땅에서 첫날보다 천국에서 하루가 더 우리에게는 네, 멋지고 아름다운 소망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이수님이 상황이 힘들어 사무실 3분의 1로 줄여서 방금 계약하고 왔습니다. 현재가 어렵더라도 1%의 희망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래요. 네, 희수님 어려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고요. 카톡 알리기 4명 왔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근데요, 이제 20분 남았는데 이게 580명까지 갈까요? 게시판은? 여러분, 디딤돌, 네, 들어오셨던 분들 한번 쫙 한 번씩 해주세요. 이 곡 어때?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인순이의 아버지란 곡입니다. 곡 내용을 들으면 알겠죠. 우린 참 특히 아버지는 애증의 관계가 많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돌보고 삶을 사는 일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었던 아버지들 바깥의 눈물을 바깥에 애환을 가족에게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술로 혼자 때우기도 하고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었던 배우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파했던 부모님들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혹시 아직 살아계시면 많이 찾아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아빠 엄마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인순이의 아버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슴 절절하죠. 네. 오늘 어버이날에 아니 어버이날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580 가야 됩니다. 지금 413인데 제가 마시아님 글 보고 우리 한번 들어오신 분들 다 한 번씩 아빠 사랑해요 한 번 쓰고 엄마 사랑해요 한 번 쓰고 이렇게 이어서 쓰지 말고 한 번씩 한 번씩 쓰시면 414에서 580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사가지고 먹어도 되니까. 뭐 신장균 목사님은 사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못하거나 그러면 득달같이 왜 안 하냐고 하세요. 드리고 싶어 하세요. 드리고 제가 오늘 늦게 말씀드렸지만 카톡 알리기도 커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장님 지금 방금 다녀가셨어요.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 구세근 네, 임원택 사관님 다녀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처음으로 11년 만에 미달이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자, 디딤돌 무조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 번씩. 자, 오신 분들 주님의 평화님 디딤돌 해주셔서 감사해요. 파워웰님도 감사하고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무지개 탄자님도 오셨고 예. 발바닥에 땀나기

행복의 열쇠님. 쭉 많이만 감사하면 행복의 열쇠님이 오셨어요. 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디딤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요양원에 계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시면서 전화 통화 가끔 하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임직식이 있군요. 주일에. 예, 다음 주 간다고 얘기했어요. 요양원에 계셔도 자식들 생각이죠. 어머니. 그죠? 예. 범사의 감사님 주간부위 운영하는데 오늘 3시 어버이날 행사 준비하느라 떡 맞췄는데 일산시장 장날이라 배달이 안 된다고. 아이고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예, 아이들 첼로 바이올린 연주해서 고1 아들 조퇴하고 파주 집에서 애들 데려와 행사하느라고 또 조퇴시켜서 아이고 효자들이네. 예, 정말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권사님 오셨어요. 오뚜기 식당 이름이 잘 되시죠. 괴산이죠 권사님. 꼭 들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괴산 가다 보면 오뚜기 식당 들러가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님 반년 만에 오셨어요. 이야 유니스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맑고 투명한 여름의 시작. 그러네요. 자, 엄마 사랑이 아빠 사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500 갑니다. 좀만 힘내세요. 이것도 재밌는데. 505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아마따 박수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엔 향기로운 나무였고요. 하트 한 장 한 장 저번 에잎클로버 만들어서 가까운 분들에게 하나씩 선물 복음 전해요 하시면서 귀한 일을 하시네요. 3907번님 멋지세요. 예. 1340님은 은혜 기쁨 언니에게 예, CBS 늘 듣고 계신 언니들인데 레인보우 예, 조이포이도 알려주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여러분? 아, 참. 7038번님, 자가 면역 질환 중 경피증을,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길,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600, 700 가까이 왔어요. 아, 우리 식구들은 변함없이 해내는 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디딤돌 해주신 분들. 사가지분 오늘은 3803번님 정은주님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된 겁니다. 감사하고요. 카톡 알리기는 2739-1340-2613-9813번에 네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방송을 같이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저의 흥에도 네, 짜증 안 내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천 도단의 No Turning Back이 오늘 끝곡이네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어제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두려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역은 완성돼야 해. 그래야 전차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마셔도 목이 마른 사람, 자식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갈증을 앓는 사람. 문정희 시인은 부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아무리 걱정해도 또 걱정이 되는 마음. 그 갈증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도,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목마르게 기다리시는 분. 오늘 어버이날 그 갈증 같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어버이날이면 늘 생각나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춘병 목사님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썼고요. 이 시를 건네받은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써서 세상에 나오게 된 곡 어머니 문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동요라고 기억하는 1절과 2절 이후에 나오는 3절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 이 곡이 찬양이구나 하실 겁니다. 구미 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어버이날이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곡이죠. 양주동 시 이흥열 곡 어머니의 마음. 바리톤 길병민의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윤춘병 씨, 박재훈 곡, 어머니 문해, 구미 시립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양주동 씨, 이흥열 곡, 어머니의 마음,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어버이날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로맨틱과 질투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스마일님, 블루딱따구리님, 아스농구님, 이은주님, 오케이 민민하하님, 기쁜 우리 사랑님, 심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미님이 샬롬 진디님, 전주찬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찰 공부로 교회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인사드려요. 폴라리스님이 이번 주 어버이주일 카네이션을 뜬 거 포장하면서 들어요. 아, 또 카네이션 어르신들 또 달아드리는군요. 경수님이요. 어머니 문해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아마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인 듯 아,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겠어요. 아, 김진아님이 어버이날이니까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하는 마음에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광주에 계신 엄마, 하늘에 계신 아빠 생각에 울컥하네요. 제가 8시간 수술할 때 얼마나 우셨을까, 울 엄마, 아빠. 마라나타님은 어머니가 천국으로 이사한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호스피스 시설에 3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고 62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어요. 어머니의 믿음, 저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천국에서 뵐 때까지 그때를 기약하면서. 아, 추억님도 제 나이 62살 되고 보니 울 엄마는 이 나이 때 아버지 안 계시는데 많은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두 안 계시네요. 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살라고 행복하게.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어머니를 노래한 곡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코 작곡가 안톤 드보르작의 곡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준비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래전 지나가 버린 그 시절 어머니께서 내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어머니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내 어린 딸에게 그 노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니 햇볕에 그을린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어머니께 배운 사랑과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을 담은 곡입니다. 소프라노 박

박혜상의 연주로 듣고요. 아일랜드 미뉴, A Mother's Love is a Blessing, 어머니의 사랑은 축복이란다. 켈틱 블레싱스의 연주로 이어서 듣습니다. 가사를 잠깐 볼까요? 아일랜드의 한 소년이 고향을 떠나려 하네. 넓은 대서양을 건너 다시 길을 나서려 하네. 떠나기 전 어머니 앞에 서자. 어머니는 그를 안고 이렇게 말했네. 어머니의 사랑은 축복이란다. 네,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더 프레이어라는 제목으로 자주 소개해드린 곡 준비했어요. 원래는 A Mother's Prayer,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팝가수 셀린 디온이 2004년 앨범 미라클에 수록한 곡이고요. 작곡은 데이비 포스터, 작사는 캐롤 세이저가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보호와 인도, 믿음의 기도를 담은 곡입니다.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드보르작의 곡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소프라노 박혜상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마더스 블레싱, 켈틱 블레싱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마더스 프레이어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안에서 사랑과 수고는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단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12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저스틴 네흐트, 에드워드 허즈번드의 곡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서울 무태탑 창단의 연주였고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곡을 오베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진선미 편곡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온기님, 하하호호님, 지리산 그라...

한폰도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고윤희님도 오셨고요. 준희비님이 오랜만에. 바람은 많이 불지만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참 예뻐요. 어버이 은혜 감사하며 주찬송 함께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연락들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연락드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아니면 뭐 조용히 용돈이라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 감사님이 작년 여름 장인어른 생각나서 울었어요. 제가 장모님과 미국 여행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를 100점 큰 사위라고 하셨는데 최여사님도 이맘때 일회용 효도 말고 평상시에도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요양원에 가실 수밖에 없는 엄마. 부모들은 자식 키울 때 힘들다, 냄새난다 한 번도 하지 않고 키웠는데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따르지 못하는 게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있을 때잘 해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몸으로 때우려고 내일 고향집에 갑니다. 4983번님이 내일은 5월의 여왕이인 귀한 숙현 씨를 모셔와 결혼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집사람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전도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간 지 어느덧 33년이 됐네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와, 저에게 1993년 5월 9일 결혼식 날 썼던 성혼 선언문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깨복고 사시나 보네요. 초심을 잃을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요. 4983님 축하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진아님이 하원하진인 오늘도 여지없이 무뚝뚝이네요. 혹여 편지라도 줄까, 카네이션이라도 사올까 기대했는데. 아유, 오늘 뭐, 저녁 굶겨야죠, 뭐. 예, 정신 바짝 들게. 네. 제키리님이 순종, 송정미 사모님 찬양 남겨주셨어요. 어버이날이라 부모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될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곡 들려드려요.

추억님이 보내주셨어요. 엄마 좋아하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에 이어 시아버지가 또 좋아하는 찬송가래요. 부름바다 나선 이 몸 김정민의 팬파이프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걸 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보다 자식의 이름이 더 익숙해진 분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찡해진 적 있으신가요? 문정희 시인은 부모에 대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이 던진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그 피가 자식에게 튈까봐 얼른 옷깃으로 가리는 사람. 이름도 내려놓고 상처도 감추고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 오늘 하루는 그분들의 마음을 오래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0: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교회다운 모습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의식인 성찬식 드릴 때의 그 경건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성찬식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1: 항상 처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목사님들 하시는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과 피니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일부러 느끼려고 안 삼키고 좀 입에 좀 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 주님과 좀 한 몸이 되는 기분이 든다라고 할까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저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니까 이때만큼 경건하고 엄숙한 때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저는 세례받을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 할 때도 세례처럼 중요한 의식이니까 내가 뭔데?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다니? 막 이러면서 그때마다 성찬식인데도 그렇게 울컥울컥해요. 저는. 네.
4: 아, 근데요, 그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일수록, 그리고 초신자일수록, 좀 곤란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귀속 말로 해가지고, 네. 야,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3: 맞아.
4: 야, 근데 와인 마셔도 돼? 이럴 때는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궁금합니다.
5: 성찬식에서 이제 와인 마셔도 돼?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은 대답을 저는 하고 싶은데, 독일 말로 영어로 yes, 이게 독일 말로 야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no, 이게 독일 말로 nein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말할 때 야하고 nein을 합쳐서 야인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저는 야인.
6: 네. 초신자보다 애가 더 곤란하죠. 엄마 왜 나는 안 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 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우리는 조그맣잖아요. 그 어느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스를 주는데 저도 몰랐죠. 이제 공복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나눠주는데 그때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셨는데 그게 닭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머리가 찡하면서 성찬식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맛이 이렇구나, 뭐 이게 어떤 분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분한테는 좀 뭐 야인이긴 하나 좀 집중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7: 저는 좀 엉뚱하게 대답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질문 하면은. 은혜 마시고 희망 마시면 돼. 그러면은 what? 그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성찬은 은혜를 마시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희망을 맛보는 것이죠.
0: 과연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찬식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6: 사실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죠.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세례식입니다. 맞아요. 근데 성찬식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0: 언제까지?
1: 주님.
0: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이미 재림의 염원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사도의 기록에 따르면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또 상징도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떡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줄 때도 있는데 어디는 상징적으로 정말 빵 하나를 크게 해서 다 하나씩 뛰어가요. 그러니까 우직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찔끔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재밌기는 하는데 한 떡이라는 것의 상징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다 우리가 연합한 한 몸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죽으심은 과거죠. 우리가 혜택에 참여하는 건 현재죠. 미래지향적인 건 뭐냐면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떡을 먹었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주를 마셨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중에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세 개만 유명한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잠깐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화채설이 있어요. 나 수박 많이 먹었는데 수박 화채 얘기야?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몸이 변화됐다 해서 트랜서브스턴스가 변화됐다 해서 트랜서브스텐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 성례 자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성례가 집행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그런 인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로마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떡은 줬는데 포도주는 잘못 흘리게 되면 뭐가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되니까 피가 떨어지는 건 안 된다 해서 본인들만 먹고 성도들에게는 그 포도주를 안 준 적도 있어. 왜냐면 그건 실제 피와 살이 되니까. 그죠? 그 화채설이에요. 두 번째, 성체 공존설이 있어요. 이건 서브스탄스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 서브스탠시에이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만 실제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몸이 떡 아래 혹은 떡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표정이 오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또 자석에 자력이 있는 것처럼 그 떡 안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임재함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 어느 교 어디에서 이런 것을 믿을까요? 예, 루터 교회에서 이런 것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몸을 수반한다라고 해요. 그럼 개신교는 뭘 믿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 상징적.
0: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문을 안 해보신 거예요. 당연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보신 건데 그만큼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영적인 임재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임재의 가시적 표현이 떡과 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엄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이 사실 성찬의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참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0: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어떨 때 그러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성찬식 잘못 참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결과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은혜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그 순간인데 죄와 섞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꼭그 살피는 노력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충만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이제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드신 그 저녁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냥 자연스럽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찬식에 포도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거는 그냥 쭉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성찬식이 중요하다. 이거를 먼저 잠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세례,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 이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것을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세례 성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금주 금연,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한테 야, 교회 좀 다니자. 그러면 야, 임마, 나술 담배 못 끊어. 또술 담배 해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금주 금연. 근데 요즘에는 금주 금연이 한국 교회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관대해졌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술, 담배 문제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술, 담배, 이게 기호품이고 그리고 중독성이 있죠. 담배 이것도. 니코틴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그게 없으면 막 떨리고 금단 현상이라. 술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중독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독성이 있는 것은 다 신앙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폐단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지된, 뭐, 한국 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성찬식에서 와인, 포도주 써도 괜찮으냐? 이 문제인데, 기본적인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와인 써왔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화권의 차이인데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간게 1989년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독일 도르트문트, 거기 축구팀이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서 한인교회도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한인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어서 독일인 교회당을 빌렸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 교회 목사님하고 또는 독일 교회 이런저런 관습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교류할 기회가 있었지요. 근데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뭐술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지요. 제가 독일에서 독일 목사님하고 한참 이것 때문에 꽤 길게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는 한국

0: 목사고 한국 문화 기독교 문화 전통에서는 금주금연이 참 저는 아름다운 거라고 본다.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은 너무 그렇게 교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참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분이 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쓴 문서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우리 루터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아 우리 술 마실 자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잔 마신다. 근데 이건 농담이지만 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분 뭐 당연히 맥주 와인 마셨고요. 그분의 부인인 카타리나 폰 보라 그분이 집에서 술도 담궜고 그거는 성찬식 때 써야 되니까. 그런데 포도즙을 쓰는 게 좀 더 좋다면 그렇게 하고 또는 와인을 쓰더라도 도수를 가능한 대로 낮추어서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 치유되면서 쭉 치유되는데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시 확 중독에 빠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이신 분들은 요 포도즙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문화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는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뭐 술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첨예한 또는 말장난 같은 그런 데서는 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1: 아멘. 아멘.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의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하시지만 다른 의미를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희생적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셨습니다. 떡이 떼어지듯이 찢기듯이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희생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쏟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시셨던 이 시간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다라는 뜻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 위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들을 결코 잊지 말고 기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의 기억의 요소, 기억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 신비하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측면, 미래를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기억하고 기대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기대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의 요소뿐만 아니고 기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것을, 자, 포도주를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0: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빵과 포도 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부활 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음식만세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분은 부활의 주요, 승리의 주요,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잔치를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잔치라고 말하고 이미 그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을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그곳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다 함께 너희가 천국에서 다시 메시아의 잔치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메시아의 잔치에 만나서 함께 어깨동무를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성찬할지 잘 모르지만 시가 돼서 성찬할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고백하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은혜, 정말 희망의 그 포도주 한 잔 하면서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통해 과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이 이렇게 깊은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깊이 느끼고 참여해서 이 땅과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찬양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찬식을 그냥 의례적인 순서로 드렸던 건 아닌가란 반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살펴볼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오늘 올포원이 성찬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2: 네, 오프닝 때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찬식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받은 떡을 입에 넣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의식 절차마다 이제 담겨 있는 그 좀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내 살과 피를 그냥 기억해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의식을 매번 거듭해서 드리게 하셨는지 예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된 게 유월절 식사 시간에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말 구원이고 또 그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죽음에서 또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상징하는 건 옛 언약이에요. 그죠? 그들도 매번 율법적으로 그것을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렇죠? 또 희생제사 그러면 피해 희생제사죠. 그걸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옛 언약이에요.

0: 옛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징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주므로서 이제는 너희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내가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는 나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식사로 바뀌는 너희와 내가 맺은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식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거죠. 사실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은 뭐 제사 태우는 것도 냄새에 피에 뭐 그 자르고 뭐 참여하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겠어요. 그거 다 불태우고 먹고 마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든 전인적인 참여. 그럼 기억에도 남고 눈앞에 생생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상징적으로 기억하기만 하면 되나? 그러면 out of sight, out of mind죠. 기억하다가 잊어버리죠. 기억하다 졸리죠. 근데 우리가 무심코 왔다가도 성찬식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부터 뭐 장갑 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고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말씀 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에게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 12월 31일 거기에서 2021년 1월 1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2020년 말이라고 2020년 정월 초하로 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죠. 그러니까 뭐 9월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거나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거나 뭐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다 금을 긋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부여한 의미에 가치를 두고 그러면서 사람은 문화를 창조해 갑니다. 이게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 나무에 나이테가 생긴다, 그것도 뭐 한 해씩,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겨울은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테가 생기는, 말하자면 자연의 이거를 식물이나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살아가는 생존에 그게 새겨지거나 흔적이 남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가치, 의미 이런 거는 사람은 그런 거를 언제나 보이는 가시적인 거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일정하게 반복되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 또는 어떤 영적인 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다시 일구어 나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신앙적인 의식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유월절,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거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이게 구약의 하나님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신 복음의 그 진리하고 이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생활에서 그 뜻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라고 이제 그런 형식을 허락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0: 안식일이 또 주일로 바뀌고.
1: 그러게.
2: 저는 예수님께서 의식을 통해 쉽지만 깊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것이 새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죽음이지만 그것이 은혜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유월절 때 하는 여러 가지 그 떡, 뭐 포도주, 양 잡는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학자들 중에 몇 번 잔을 돌렸느냐, 뭐 이 떡, 떼역을 어떻게 떼냐, 몇 번째 떼냐 이런 거 막 논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0: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의식을 통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떡이 쫙 뜯으면서 내 몸이 이렇게 너희를 영적으로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그 빨간 것보다 더 깊은 희생을 준다. 뭐 이런 거에서 우리 주님은 참 저는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성찬은 때로는 그 홀리 유니언, 다 같이 모이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다.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제의 의미도 있었어요. 사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또 구제도 상당히 많이 이 방편으로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돌아서고 돌아서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 그 의미가 너무 깊어요. 저는 그냥 신학적으로 많이 성찬을 생각보다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신학적 의미로부터 시적 의미까지 성찬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하고 싶어. 너무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냥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개구장이들은요, 엄마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도주 나 줘, 떡 왜 나 안 줘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난리치는 애들한테 살짝 절제를 시킨 다음에 네가 이 떡을 못 먹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중에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아 알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1: 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팬데믹의 상황이 올 때마다 예배와 성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제대로 알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3: 언제 어디서나 시공초월 은혜의 성찬식을 드리기 위한 질문 타임.
2: 저희가 정말 겪은 일인데 성찬식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성찬식 참여하지 마세요. 포도주와 떡 못 먹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참여해도 되는 건지 또 코로나 같은 그 특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드리는 장소와 집례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 건지 혹시 가정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은민이 목사님께서
4: 총정리
5: 복잡한 문제는 총장님이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저희 둘은 이제 그냥 간단한
4: 문제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억하는 순서대로 믿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 세례 교인이 참여해야 되냐? 이제 원리상 성경적 원리로 따지면요, 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세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어요. 난 막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성찬식을 해. 그러면 참여하지 마. 그럴 것이냐? 성경적으로는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전통이 내려오면서 교단별로, 교회별로 그런 이제 규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이제 막 우리끼리 뭐 이제 선교사들끼리 뭐 목사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막 하는데 해도 되냐? 저는 믿는 자는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규율을 따라라. 그다음에 교단의 원칙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 빨리 세례를 받도록.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믿는다는 어떻게 믿는 줄 알죠? 세례가 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쉽죠. 근데 안 그러면 사실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고백하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시도록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상황.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냐. 목회자가 안 해도 되냐.

0: 성경에서 그런 규율은 없어요. 목회자만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성찬식의 의미라든가 또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집례하셔야 되겠죠.
1: 그쵸.
0: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이제 되게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의 의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핵가족이 4명인데 부부 둘이만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족이 모였을 때는 장로님, 할아버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모임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설교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병든 자, 그것 때문이에요. 딱.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내가 용서 못할, 지금 빚받을 일이 가득해요. 그래갖고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 사람이 미워.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조차도 내려놓고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물며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학 시절에 주일날 왔는데 이제 월요일에 페이퍼를 다 내야 돼요. 밤새우고 왔어요. 머리가 정신이 하얘요. 그리고 맨 페이퍼를 어떻게 오늘 끝내느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겠어요. 이게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한 집중력이 요해요. 십자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날은 저도 포기했어요. 참여 안 했어요. 그만큼 저는 목사님들이 그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2: 네. 아, 다음 질문으로 제가 권우 목사님께 한번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먹은 떡이 몇 개예요, 진짜. 아니, 그 떡이 진짜 영생의 떡인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천국잔치를 기대하고 그러는 건 건지 어떻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지막 잡히던 밤에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의미를 담고 정성스럽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겪으실 일을 형성해서 하신 건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배신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죠. 그러면 그 의식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그 우리에게 진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거나 의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죄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를 우리가 이 성찬 속에서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막 싸웠어요. 그리고 왔는데 성찬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성찬을 볼 때 내가 이거 베드로구나. 내가 집 나간 정말 탕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받지 말아라. 제가 처음에 목회 2년차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좀 선을 굳게 걷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3분의 1이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전 끄떡도 안 했습니다. 잘하신 거다. 막 이렇게 했죠. 근데 한 장로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양심이 너무 찔려서 매번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나 바꿨죠. 성찬은 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들이 또 숙연해져요. 그러나 누가 주님의 앞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기회를 주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래도 아닐 때는 받지 말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기 원한다면 우리 그 지금 회개하고 받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다시 우리 원래로 돌아오면 우리가 완벽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주님을 생각해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성찬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말썽피웠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억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켜나갔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 겁니다. 아멘. 네. 그거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안 됐으면 회개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래도 실패하면 회개하고 이끄실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겸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성 어거스틴은 성찬과 세례 같은 의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회성 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깨우고 또 자라게 할 신앙인의 필수 과정으로 기억하고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식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의식인지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들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찬과 의식이 있으시다면 또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기억에 남는 거는 있는데 그 이제 뉴질랜드에 제가 컨퍼런스에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컨퍼런스에서 주로 성찬식을 안 해요.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성공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계신 거 성공회 다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그 위원들이 쓰고 우리는 이제 다 컨퍼런스 참여한 사람들이 줄 쫙 서서 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이제 몇 명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주고 성찬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뭐 이런 것처럼 열방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또 리더들인데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그 강도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저 갑자기 너무 창피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펑펑 우리 성찬식 때 조금씩은 이제 눈물 나는데 막 너무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감격해본. 그런 어떤 인텐시브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4: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언젠가 한번 그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있는 거기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릴리 호변을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겨울에 갔던 적은 없는데 근데 그때가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호변을 잠깐 이렇게 산책하는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변에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한 7명 제자들을 초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신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과 생선 뭐 어디서 마련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이제 배 고기잡이 하다가 갖고 온 거 얘들아 생선이 잡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근데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3: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고 나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사라지는 그 경험 그냥 말씀을 낭송하고 나도 울고 성도도 울고 우리 다시 한번 성찬할 때는 설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말씀했고 울고 같이 했습니다.
1: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것이 좀 변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시대 또 무슨 성찬이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성찬식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찬식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0: 제가 안 한 말 한마디만 할게요. 꼭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웃음도 준 거잖아요. 근데 성찬식 때 이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 밑에 떡과 이제 그 어떤 데는 크게 포도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틀리가 빠져서 포도주 안으로 싹 들어가요. 거기까지 울음과 웃음. 그래서 성찬식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강도가 센 십자가를 상기시키는 효과적 의식이다.
4: 성찬식은 나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붉은 화살표다.
3: 성찬식은 저에게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0: 정부에서 다시
1: 됐죠.
2: 자, 우리 올 포항 식구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3: 네, 저에게 성찬식은 잘못하고 쭈뼛쭈뼛 집으로 돌아온 아들 딸에게 밥 먹자, 밥 먹자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4: 울컥 하시는군요.
3: 네. 네.
1: 저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조각상. 그래서 한 번씩 더 경험하고 더 이렇게 받아 먹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깎여 나가고 하는.
5: 성찬식은 나에게 공복이다. 그 공복에 만약에 술을 마신다고 하면 더 취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것 지금까지 다 먹었더라면 그때 성찬 의식 이승환만큼은 다 비우고 정말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취할 수 있게
3: 멋있다.
6: 공복에 예민하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저는 나에게 성찬식은 한마디로 와인이든 포도주든 말고 오직 우리 구주만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7: 네. 참 다르시네요. 이 언어 이 구사가 이 개그맨들이
6: 주자 돌림으로. 네.
2: 자, 오늘 끝인사는 의례적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5: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6: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은 기쁨에서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물을 무치고 볶음 요리를 할 때 다 끝났다 싶어도 마지막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죠. 불 끄고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혹은 깨소금 한 꼬집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했어도 이 마지막 한 수가 빠지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맛이 덜 살더라고요. 우리 말도 그래요.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지막에 뾰족한 비난을 섞으면 그저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본심은 마지막에 말하는 게 의미 전달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어버이날인 오늘 근사한 선물이나 꽃바구니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한마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이 얘기 전하시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속에 고소하고 향긋한 풍미로 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참 어려운 말 아닌데 근데 잘 하지 못하는 말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는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무슨 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혹시, 설마,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전화로라도 예, 이런 얘기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강찬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함께 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같이 있을게요. 9858번님이 30여 년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언젠가부터 괜스레 허전하고 카네이션 드릴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카네이션을 사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이젠 저도 부모가 된지 20여 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 그리운 마음 해가 갈수록 더해갑니다. 살아계실 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후회도 되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응원과 기도해 주실 거 예, 믿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요. 친정 엄마가 편찮으실 때 꿈에서 보였다면서 즐겨 부르시던 곡 신청해 봅니다. 하신 샤론의 꽃예수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구현모가 부르는 샤론의 꽃예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예수 구현모가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는 쉬게 했는데 어버이날 어버이는 왜 안 쉬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좀 건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소량님 오셨고요. 큰딸이 아이들 데리고 온다네요. 이 문장 하나에도 신남, 기다림 이런 게 담겨 있네요. 박종수님 오늘 따님과 또 손주 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뿌꾸레미님, 저도 어버이날 우리 삼남매 가족들 다 모여서 친정 부모님과 식사하고 시간 보내러 친정 나들이 했습니다. 효도 많이 많이 하고 갈게요. 네, 오늘은 방송은 그냥 배경음악으로 깔고 가셔도 되고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라라 뒤지아님, 어제 우리가 이 곡을 들려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보다. 아이고, 신청하신 곡인데. 예, 요청해서 넣어놨고요. 어제 함께 들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직접 오셨으니 예, 한 번 더 듣죠. 하나님의 응답, 김도애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합니다.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후야마미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7920번님 어제 내린 비로 초록빛 세상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고 맑아요. 어버이날 엄마도 뵙고요. 병원 진료 같이 모시고 가려고 예. 별 이상 없이 진료 잘 끝났는데 남동생이 또 맛있는 고기를 사줘서 남부터미널 모셔다 드리고 버스 타시는 거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운전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예, 매번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도 또 가장 가까워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늘 갖게 되죠. 애니 김미라님, 일단 수원에 계신 어머님과 식사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가지고 오시고 어머님표 김치, 생선, 갑오징어 가득 실고 오셨네요. 그리고 어머님 생각도 나셨다고 엄마 정자 씨 요양원에 계실 때 매일 아침 출

할머니, 할아버지 주름이 보여서 울컥울컥합니다. 김영중 장로님, 문종옥 권사님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예 사랑합니다라는 0702번님의 고백도 함께 나눕니다. 종이배 여행 엄마의 일기장 그리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두곡 이어집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박종호가 불렀고요. 070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665번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께 편지 써오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꺼내 꺼내세요 하시면서 부모님께 카톡으로 편지 쓰는 시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받은 카톡 읽기 했는데 달랑 사랑합니다. 아,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그 한 줄이었다는 그 얘기인 거죠. 아유, 그게 어딥니까? 오늘 자녀들한테는 뭐 카네이션도 그렇고, 카네이션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한 줄 못 들었습니다. 라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지금 당양노를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부모님 생각에 아리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텐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이 어버이날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 그런 집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에 아버님께 손편지 썼어요. 예배 시간에 발표하고 영상 편집해 주면 아버님께 전달할 예정인데요. 아버님께서 유일하게 아시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편지를 받으면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아버님이 얼마나 뭉클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예, 편지 특히 손편지는 그 사람 마음까지 담겨있고 하나하나의 정성과 또 그냥 우리가 문자 보내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사람을 더 감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손편지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마음이 잘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안성진과 주은주가 부르는 찬송가 559장이에요.

수평기님께서 89세 사랑하는 김서임 권사님 2주간 못 뵈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때 사남매 조카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제육볶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주일이어서 예, 함께 또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시네요. 기억을 잃어도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니 그저 감사함으로 예, 함께 한다고 하셨고, 아니 이번 어버이날은 특별한 게 수평기님 사위분 성형님의 축복의 용돈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대화를 잠깐 찍어서 보내셨는데 어쩜 이렇게 참 말을 예쁘게 한다. 참 귀하다. 사위도 멋지다. 예. 이 곡은 김서임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은 히즈가든 이경환의 목소리로 찬송가 288장 함께했습니다. 안젤라님, 저도 며칠 전 동생들과 엄마 뵙고 왔는데 활짝 웃어주신 엄마 얼굴이 그립습니다. 시민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 엄마, 아버지 생각나서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천국잔치 누리고 계실 거라 믿기에 힘을 내보고요. 부모 돼보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 말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요. 네, 맞아요.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되죠. 3148번님께서 외할머니 곧 뵈러 가시네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신청하신 곡 오늘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중현이 불렀습니다. 하다샤님, 부모님 미리 뵙고 오셨네요. 오늘은 집안이라면서 잠시 쉬고 있고요. 집이 경주라 자연 안에서 숨쉴 때가 많은데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향 맡으면서 엄마의 향기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개구리가 떼창을 하는데 그 소리에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떼창해 봐요.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고. 오늘은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서 그냥 눈물 흐르도록 놔두고 찬양 드립니다. 56년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라는 생각이 넘치는 날입니다. 하다샤님, 네,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죠.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인 이 하늘도 감사하고 구름도 감사하고 부는 바람도 감사하고. 4928번님께서 요양원에 계신 엄마께 어찌해야 할지 미움만 드신다네요. 아유, 마음이 많이 쓰이시죠. 은혜 신청하셔서 하다샤님께도 이 은혜라는 곡 함께 들려드립니다. 갈보리 싱어즈고요. 1부 끝곡입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1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덕없는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 곁에서 죽으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오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는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나눴고요. 김효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304장 그리고 여기 304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579장으로 새 찬송가 예. 그 새 찬송가로 소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리고 유동효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두 곡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사형제 마음님이 또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네요. 라니님 저는 오늘 새벽에 러닝하면서 외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자는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축복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그때는 잠이 깨니까 짜증도 부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할머니의 기도 또 엄마의 기도로 저의 그 힘든 시기들이 은혜 속에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따라 너무 할머니가 보고 싶고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고 늘 불러주셨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할머님의 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 너무나도 귀하고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할머님이 이 찬양을 또 즐겨 부르셨군요. 준비해 놓겠고요. 프라님, 구순의 엄마께서 지병이 오래됐지만 싸우면서도 그래도 갈수록 예 엄마가 옆에 계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강종협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엄마의 애창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신청하신 곡 프라하님과도 함께 듣겠습니다. 김영미의 목소리로 준비해놨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최인혁이 부릅니다.

김영미 주안에 있는 나에게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코람데오 행나님이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어지는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크룩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부모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허유민님 신청하신 모든 걸음 대신에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연두마음님께서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는데요.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네, 이제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사랑하고 존경할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소방님 눈물 버튼 아무도 안 계신 첫 어버이날 마음이 착잡합니다. 엄마 아빠 계신 곳에 가서 카네이션 심어드리고 왔어요. 잘 전달이 됐을 겁니다. 꽃마리님 엄마를 마음껏 그리워하는 시간이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지금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식사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해봅니다. 꽃마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저녁 차려서 남편만 주고요. 저는 8시 지나서 먹으려고요. 밥도 국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밥도 국도 식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 주약돌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고생마음님도 보고 싶어요 엄마. 1985년에 마지막으로 뵈셨군요. 보게근원님, 고3 아들 학원에 데려다 줬는데 학원과 거리에 카네이션 판매하는 곳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귀엽네요. 그 마음도 참 예쁘고 어떻게든 예, 마음의 표현은 해야겠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잖아요. 고3 아들이 카네이션 화분 준비해서 봤고요. 딸내미는 기대하지 말고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뒤에는 점점점인데 아마 뭔가를 준비할 것 같긴 한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하지 말고 그랬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에베네셀님, 자녀는 주님께 맡기고 서운한 마음은 있는데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도 부탁한다, 기도문 보내고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문자 보내셨다고. 예, 이 문자에 더 깊은 생각을 아마 자녀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민 그랜마더님께서 춘천 다녀오셨네요. 많이 피곤하지만 찬양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명선의 시선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듣고 축하 사연 나눌게요.

세라별님 내일 생일이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니가 생일인데 밥 같이 먹자 이러셨대요. 김복덕 권사님 전화 오늘 드렸는데 식사할 날 아마 권사님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내일 생일 세라별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이 생일같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있구나. 매일매일 느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림자님, 내일 모레 어머니와 식사하려고요. 월요일이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주변에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삶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생일 축하곡 함께 들을까요? 러비미 부릅니다. 가득할 거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장지영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세라벨님 생일 축하하며 그림자님의 어머님 생신도 축하드리면서 러빔 가득할 거야 이 곡도 들었어요. 이한봉님께서 어머님, 장모님, 큰형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각자 또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마음에 뿌듯함과 감사, 행복 이런 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여쁜 자연님, 속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음식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성경 읽기하고 꽃 박람회 갔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권사님들 베로니아 꽃 하나씩 사드렸어요. 오, 잘하셨다. 네, 7507번님은 아, 조건사님 얼굴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도. 그리고 지호가 좋아하는 그 스티커. 아니, 근데 글씨를 벌써 이렇게 잘 쓰나요? 이 글씨 쓴 지호의 글로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홍삼명주님은 작년에 낙원에 입성하신, 남편분 그립고 이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똑같이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셨던 일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매 순간 느낍니다. 홍삼명주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그릇 같은 데 보면 특히 접시에 발이 있잖아요. 그 뒷면에. 그 발까지도 막 칫솔로 일일이 꼼꼼하게 닦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고 자주 아프다 그러세요. 그걸 보면서, 아유, 엄마,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아프단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덧 설거지를 하는데 칫솔로 그 발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엄마를 닮고 있구나, 닮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린, 예, 엄마를 그렇게 닮아가나 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배우겠죠. 효를 가르쳐야 하나 싶다가도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보이는 게, 예, 보여주는 게또 교육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딸기바구니님, 7월에 시집갈 큰딸과 점심을 먹었는데 또 내년부터는 양가 부모들 챙겨야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딸 고생하겠구나, 또 애쓰겠구나, 그런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죠.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그 어버이날 전에 샀던 카네이션 화분이 너무나도 카네이션이 예쁘게 폈네요. 오늘 태연님의 그 마음을 카네이션이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요한 님도 함께 하셨고, 3620번 안젤라 님께서 내일 손녀 가은 양이 고양고등학교에 가서 수채화 대회에 나간다고 해요. 준비한 거 떨지 않고 잘하고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뭐 이미 잘하지만 그래도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떨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가은 양과 함께해 주시길,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로이스님, 네, 잘하실 겁니다. 전 잘하시리라 믿고 그 어떤 거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2시간,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김도현, 옥상 달빛이 함께하는 사랑이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행복하고 또 충만한, 가득한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생방송으론 11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당양로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일생을 드렸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살피게 하소서. 이 땅에 사랑이 남아있었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8일 금요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 허미경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서 성남시립합창단이 부른 부모의 기도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함께합니다. 이다니엘과 국립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황혜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임웅균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에덴의 동산처럼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주 예수여 은혜를 박순복의 음성이었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어쩌면 주말에 찾아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화라님은 어머님 생신이시기도 한가 봐요. 축하드리며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나뵐 수 없어서 그리움만 안고 오늘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드리 될번님이 어버이가 하늘에 계셔서 슬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은 또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죠. 먼저 한웅재의 어머니 새벽 기도, 이어서 소향의 찬양 아빠와의 예배 보내드립니다.

0: 처음 함께 드린 예배 오늘 전 많이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2: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유동근님, 이번 감기 엄청 독하네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새벽기도 못 들이셨다고. 얼른 나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모인 우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엘티방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해 주셨습니다. 드보라 메이의 찬양으로 2부의 첫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윤형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8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설명을 반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노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대, 기후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께로 한 걸음씩 이한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나단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김인식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망이님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은비님 이른 새벽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명수님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시는 부모님 언제나 믿음의 선배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 또 믿음의 유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찬양 연습했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랑을 연습하셨나 봅니다. 그 사랑 듣고 싶어서 청해봅니다. 적어주셔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준비했고요. 희망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이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엄마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예측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의 미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로는 엄마 없이 미궁 같은 자신을 이해해 내야 한다. 엄마는 나의 안식처이자 폭풍이었다.

아룬다티 로이의 어머니 내게 오시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상처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 우리를 불러주신 어버이를 떠올리며 다시

보고 싶은 부모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자녀들도 그리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꽃마리님께서 부모님 그리워하시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요한의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카펠라 합창단의 나으시고 길러주신 준비했고요. 신영옥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우리 부모님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면 또 떠올리게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무엔의 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서 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엘의 완전한 사랑,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버이날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자녀라도 어버이날이 되면 더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뵐 때마다 더 자주 찾아뵐 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맛있게 드시던 음식도 이제는 예전처럼 못 먹겠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실 때 갑자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며 너도 얼굴이 변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 부모님 모습을 말없이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을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었겠죠. 오늘이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전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5월 8일, 5월 8일 어버이날 첫 곡으로 이길승의 아버지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버이날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 되게 일상의 날이기 때문에 뭐 휴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날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

고마움들, 감사함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그 마음들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왔네. 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2시간 동안도 좋은 찬양과 CCM 워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캠프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멋진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분들 얼굴로 온 거 아니고 노래로 왔어요. 캠프 초대석 유튜브에서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어서 이어가야죠. 손님을 모셔놓고 길게 끌 수 없으니 여러분 어서 음악만 듣기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 앱 라디오로 들으시고, 아 도대체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어떤 표정으로 부르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CN 캠프 유튜브로 지금 바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GCM 캠프 초대석 프롬 갓과 함께합니다. 오!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캠프 초대석 오늘도 멋진 아티스트 모셨습니다. 프롬갓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둘, 셋. 연습 많이 했는데 왜?
3: 저희 인사를 진짜 잘 못해요.
4: 맞아요.
0: 푸하. 네. 프롬갓. 인사를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자, 뭐 오랜만이죠? 네, 저희는 네, 아닌가요?
3: 맞습니다. 한 2년 좀 넘었어요. 네.
1: 있다가, 4개월?
0: 네, 보통 저희가 그 6개월 정도의 그 간격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가 다시 이제 초대 리스트에 올려서 언제 초대할까 하는데 프롬갓은 진지게 올라왔어요. 네, 음악이 너무 자주 나와서 진지게 올라와 있었어요. 올라와 있었는데 많이 노래가 이렇게 쌓여서 그동안 사역도 있고 해서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초청을 드렸고 프롬갓이 CBS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도 2년 만에 오셨으니까 네. 그 사이에 또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떤 팀인지 또 나는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한 분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롬갓의 선우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프롬갓의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헌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오늘 김혜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프롬갓에서 노래하고요. 레코딩 믹스 마스터링 담당하고 있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0: 만능.
7: 네, 반갑습니다.
0: 그럼 다른 분들은 역할을 설명 안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역할을 무슨 역할이지만 한 번씩 연습해 주십시오.
6: 네,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0: 연주자
1: 네, 피아노와 네, 편곡 네. 받고 있습니다. 네.
2: 예, 전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아,
3: 네. 네. 저는 기타 연주와 편곡 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노래는요?
3: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4: 네, 오늘, 네. 네,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요. 프롬갓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롬갓은 매달 한 곡의 음원을 발매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인 사역자분들도 소개하고 있고 저희끼리도 또 라이브도 하고 있는 찬양하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역시. 네, 막내가 똘똘해요. 네, 똘똘한 막내가 있어요.
3: 저희 리더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오늘 노래하는 사람은 두 명이고 연주하는 분은 세 명인데 마이크는 다섯 개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4: 그렇죠.
0: 네. 아, 저 악기를 저희가 그 사정상 세팅을 못한 것도 있지만 아예 안 들고 오셨어요.
4: 네,
0: 그래서
4: 맞아요.
0: 어떻게 할지 네, 기대가 됩니다.
4: 네.
0: 뭐 그 지난번에 오셔서도 알겠지만 저희 CGN 캠프 초에서 오시자마자 라이브, 앉자마자 네. 라이브로 밤 10시를 깨워주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인데요.
4: 진짜 깨겠네.
0: 네. 네. 네. 아, 청취자를 깨우면 안 되고요. 이 어두움을 깨운다 뭐 그런 의미를 아, 네. 받아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아, 프롬갓의 첫 번째 라이브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네. 그럼요.
0: 네, 부탁드릴 건데 그러니까
4: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0: 보통은 그럼 예, 저희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4: 네, 네,
0: 네. 어떤 분이 그 곡을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이거는 저희 혜영이 언니가 어떤 네. 곡을 부를지
0: 아, 어떤 곡을 부를지 어떤 네. 분이 소개할지 소개해주시면 네. 아, 소개할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 이, 저희가 부를 곡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곡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이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아마 이 곡을 냈을 거예요. 그때 5월쯤 네. 해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옛날 정취를 시작하면서 풍금이 나오고 하는 곡이에요. 함께.
0: 네, 네.
5: 네,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프롬갓의 노래하는 두 명과 악기하는 다섯 명이 마이크 다섯 개를 들고 노래하는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죠.

0: 야. 야. 준비. 네. 아.
1: 할렐루야.
2: 끝났다.
0: 네. 노래하는 두 사람, 악기하는 세 사람, 마이크는 네. 다섯 개. 네. 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 노래를 하시는군요. 아, 이거 노래 하시는 거죠, 뭐. 네. 네. 아, 잘하셨어요. 네. 아,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그렇게 좋은 표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네, 어린아이 같이 부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2: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3: 엄마 아빠 최고.
2: 좋았네. 아, 재밌다.
0: 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2: 잘하셨어요.
4: 저만 보이세요?
3: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리허설 중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 뭐 교회 생활 원투데이 하신 분들 아니면 다 아는 노래인데 그렇죠. 사실은 어린아이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이 노래의 참 맛을 알려면 정말 예, 성숙한 삶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이 노래의 참맛이 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네. 시시때때로 네,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버벅거리네요. 프롬갓과 캠프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프롬갓은 굉장히 익숙한 팀이에요. 뭐 잘생긴 훈이 씨가 있기도 하지만
4: 아, 네.
0: 역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달라.
2: 그러니까 역시 역시.
0: 그 프롬갓이 정말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음악을 내잖아요.
2: 그렇죠. 네,
0: 한 달에 한 번씩
2: 쉬듯.
0: 거의
2: 맞아요,
0: 한 곡을 소개하고 돌아서면 또 한 곡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지CM 코너에서 웬만한 그 좀 그 공평하게 노래를 예, 균등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정 선을 세우면 그 선 위에 나오는 곡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아트웍이라든가 뭐 아티스트의 인성이라든가 좋은 믹스라든가 네. 무엇보다 이제 노래가 좋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노래를 부르는 팀 중에 하나가 찬송가 리메이크하는 팀인데 그 팀 중에 꾸준히 활동하는 팀이 프롬갓이다. 이렇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프롬갓 굉장히 전 자주 듣고 또 소개하고 또 찬송가를 정말 이렇게 그때 지난번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들 쉽지 않잖아요.
2: 맞아요.
0: 얼마나 맨날 새롭게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대단한 팀이다.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이제 프롬갓이 이제 올해 들으면서 올해 최근에는 또 음악을 내는 스타일들이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그 얘기도 궁금하고 네. 또 아까 미리 다 스포일러 했지만 그 본인들의 방송을 통한 새로운 도전도 있어서 네, 그 얘기도 맞아요. 나누어 보고 싶어요. 프롬갓 먼저 2년 동안 어떤 노래들을 발표했는지 예, 기억력 좋은 사람이 쭉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기억력 기억력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네. 좋지는 않지만

0: 저희 팀 중에서는 제가 가장 그래도
1: 아, 가장 젊어서
2: 다들 네, 마이크 내렸어.
0: 네, 다들 토크에서 말이 없어져요.
2: 4,50대 4,50대는 다 마이크 내렸네요.
0: 저희가 아, 그동안 찬송가 앨범 찬송가 음원도 한 달 동안 이제 내기도 했었고 어떤 달에는 창작곡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찬송가는 많이들 아시는 찬송가 위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편곡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여기 우리 임원진 형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을 또 저희가 발굴 막 그 유튜브에서 찾아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이거 음원으로 내자 이래서 이제 그 나라라는 노래가 또 나왔었고 맞아. 또 혜영 언니가 올해 가지고 계셨던 축복송 같은 맞아. 것도 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좀 음악적인 시도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시티팝 장르도 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티팝 장르의 그 창작곡 그 영어 제목은 훈이 오빠가 읽어줘야 되거든요.
2: 네, 최근에 나온 곡이었는데 Thine Be the Glory라는 곡이었습니다.
3: 아 그게 시티팝이었어요?
0: 그건 찬송가.
2: 잠깐만요.
3: 찬송가잖아요.
2: 제 기억력이 네. 아 뭐야? 아, Shepherd of
0: C. 저건데 13이 나왔어요. 아무튼
3: 네. 아니, 제가 네. 그 부활절 주간에 많이 들었던 말이었구나. 갑자기 시티팝을 내가 깜빡했잖아요.
2: 기억력 이슈도 있는데 노안 이슈도 같이 와가지고
4: 그럴 수 있지.
0: 그 10편 23편 말씀으로 한 네. 네, 네. 그걸로 해서 또 창작곡도 냈었고 네. 그간 많은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개인 아티스트가 자기 음악을 계속 내는 것도 참 훌륭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인데 쉽지 않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팀으로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뭐 일정부터 시작해서 취향이라든가 마음을 모으는 문제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도 힘든데
0: 맞아요.
3: 예. 프롬 갓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고
5: 네.
6: 있습니다.
2: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런
2: 저희는
0: 것보다
2: 저희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0: 맞아요.
2: 리더십이
0: 아~
2: 있으시고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0: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각자 맡은 바를 굉장히 충실히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2: 네,
0: 그래서
2: 맞아요.
0: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 유통이나 뭐 행정 이런 쪽을 정확하게 하고 편곡하는 사람은 편곡 그리고 믹스 마스터 한 사람은 믹스 마스터 이런 식으로 네. 자기 할 일을 꿋꿋이 잘 해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3: 그러니까 그게 뭘 시작해야 되잖아요.
0: 네.
2: 시작은 저희가 제가 했어요. 유통사에 제가 했어요. 발매 날짜를 미리 잡아버려요.
4: 아, 맞아요. 네. 네. 잡아놔버려요.
2: 이날 저희는 아, 발매를 네, 합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잡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2: 네. 대언자.
4: 제가 해놨는데
2: 네. 선지자요.
3: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예.
0: 더워졌어요.
3: 네,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저 CBS 그러니까. 교육고의 시즌 덥습니다. 겨울에 와도 덥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곳이어서
0: 그러니까.
3: 덥습니다.
4: 끈끈하네요.
3: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소개하는 그 프롬과의 활동을 제가 이제 뭐 멀리서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응원 드리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또 네. 새로운 포맷으로 네.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0: 아.
2: 네, 대현자님.
4: 하시죠?
2: 네.
3: 아, 대현자님 말고 대현자님 쉬었다 왔습니다.
0: 나 왜 저 쉬고 이제 훈이 오빠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3: 저희 잠깐만요. 훈이가 오빠인가요?
2: 네, 네 제가 네, 오빠입니다.
0: 오빠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2: 이래 배는 대로 오빠입니다. 네. 아,
3: 제가 김훈이 씨 굉장히 잘생기고 귀엽다 했던 거 취소.
4: 아우.
3: 네, 이제 아직 같은 아저씨로.
2: 아.
3: 네, 네.
2: 아, 네.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래 활동을 했지만 프롬 갓은 사실 신인이잖아요. 프롬 갓이란 팀으로는 되게 신인 팀인데 그 저희가 봐왔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예, 네, 경력을 합치니까 100년 조금 안 돼.
3: 와.
2: 아무튼 그래 각자의 뭐 위치나 자리 혹은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신인들은 사실 어떻게 자기들을 홍보해야 될지 노래들이 나와도 발매를 해도 이걸 어떻게 소개할 데도 없고 방법도 맞아, 맞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얘네를 찾아보자. 네.
0: 네.
2: 신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 앨범만 내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방송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앨범을 발매한 걸 일단 찾아보고 그들의 개인 SNS를 뚫어 찾아보고 뭐 DM을 보내보고 저희가 약간
0: 맞아요.
2: 손 내밀어 보면 네. 그 친구들은 그 손이 이 아저씨가 하면 안 되니까
4: 예쁜 언니가 해야
0: 제가 해요.
2: 대현자를 보내서

0: 전혀 모르는 분이 오니까
1: 전혀 모르시는 분이
0: 아,
1: 오니까
0: 내가 얘한테 막 말해도 되나 아니면 편하게 돼야 되나
1: 아니 그냥 되나.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막 이러고 뭐 이러고 있다가 예, 오, 못 네네. 친해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아. 이제 예, 그러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맞아요. 그럼 이전에 출연했던 분들한테 영상 편지
2: 하세요.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3: 하셔야 됩니다.
4: 네, 네 사과라도. 네.
0: 아, 아니, 아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2: 네,
1: 아, 제가 아, 저기죠. 제가 인프피인데 제가 인스타로 좋아요를 항상 누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인프피로서 최선의 마음을 예, 보내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예,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2: 화이팅.
0: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분, 뭐 같이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만날 수는 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뭐 갑자기 막 가까워질 수는 없잖아요.
2: 맞아요. 네.
0: 근데 그걸 꾸준히 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건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프롬과 제가 많이 도와드려요.
2: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진짜
1: 맞아요.
2: 너무 감사합니다. 자,
0: 이런 얘기 듣자고 한 얘기 아닌데 이상하게 되네요. 자, 프롬 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의 사랑하는 책은 네. 맛보기였다면 네. 이제 진짜 네, 프롬 것의 스타일의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노래 라이브로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네, 네. 그럼요. 두 번째 곡은
5: 소개해 주시죠. 작곡자가. 네.
2: 아, 작곡자가. 계속 저만 말해가지고
3: 제가. 근데 이게 작곡자이시기 때문에.
2: 네. 이게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라는 곡인데요.
0: 네, 좀 그러면 좀 띄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거 어떡해요.
0: 하루에 바로 하고 그러세요.
2: 오빠, 대명이님이 하세요.
3: 대명이? 네.
2: 편곡자니까.
3: 네. 아, 네.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유니버스를 하면서 많은 게스트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네. 다혜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하고 네. 제가 편곡을 하고 이제 게스트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피처링
5: 한 소절씩
3: 그렇죠. 한 소절씩 네. 피처링을 이제 부탁을 해서 네. 같이 네, 다 같이 만들어지게 된 곡입니다.
0: 맞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그
6: 아이고.
0: 아, 왜 그러세요? 벌써 시작부터.
6: 아, 좋습니다.
0: 오늘은 노래하는 두 분하고 연주하는 두 분하고 영상하는 한 분하고 네, 마이크가 네. 다섯 개니까 네. 적절히 분배해서
2: 네. 네.
0: 아,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사랑하며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2: 노사맘.
0: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야,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이 노래 이제 누가
0: 아, 야, 이 노래 진짜 좋은데요. 왜?
2: 다이가 만들었어요.
0: 아, 네.
3: 아,
1: 하지마.
3: 아, 네.
1: 하지마.
0: 아, 제가 노래를 듣다가 후후류 노래 거의 끝날 쯤에 요쯤에서 뭔가 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2: 아. 이게 사실 그 게스트 분들이랑 다 같이 한 거여가지고 원래 네. 더 음원으로 들으시면 더 풍성하실 거예요.
0: 네네. 네.
3: 저희처럼 못 듣지.
4: 자연스럽다.
0: 아,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2: 맞아요.
0: 음색도 다르고 또 맞아요. 연습이라든가 또 노래의 그 적절한 파트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다섯 분이 아주 잘 불러주셔서 원곡 같은 느낌이었어요.
1: 자, 네. 감사합니다.
3: 한번 내야겠어요.
1: 그러니까요.
3: 저희 맞아. 버전으로 하나 내.
1: 네,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 노래 왜요?
3: 아니,
0: 네. 네, 노래의 어떤 그 좋은 점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이죠.
2: 아, 맞아요.
0: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0: 도전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노래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청년부 헌신의 노래로.
1: 아~
0: 네, 뭐 선교 나갈 때.
2: 맞아요.
0: 너희가 하는 이것도 좋지만
1: 아,
0: 좋지만 노래하며 우리 사랑하며 나가리라.
1: 그렇죠.
0: 결혼식 축가도 되게 좋겠네.
1: 오, 다음에 도전.
0: 둘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1: 아,
0: 청년분들이 네.
2: 많이 불러주세요.
3: 네. 네. 불러주세요, 많이 여러분.
2: 많이 불러주세요. 악보 요청하신 보내드립니다.
3: 네, 저희 MR도 다 드리겠습니다.
2: 네, 다 드릴게요. 네.
0: 야, 네. 홍보의 진심이
3: 도와주세요.
0: 아, 뭘 도와드려요? 지금 자기들끼리 잘 하면서
3: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아, 이러다 전화번호 얘기가 가지겠어요.
3: 010 9239 잠깐만요.
1: 대면콜 대면콜.
4: 네, 여기까지.
0: 진짜 전화하는 분 있어요. 자, 박성욱의 CCN 캠프 캠프 초대서 프롬 가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훈 씨가 농담으로 사역한 일정들을 다 합치면 100년 정도 될 것 같다.
3: 네.
0: 근데 뭐 대충 그 정도가 아니어도 벌써 그 찬양사역 하신지 또 음악으로 연주하신지 이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신 지 꽤 됐잖아요.
3: 네, 동네에서 네. 활동.
0: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지 꽤 됐고. 예, 네. 아니니까 여기 크리스천 음악시에서 존재감이 아 있잖아요.
3: 불평.
0: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그 후배에서 선배의 자리로 많이 옮겨간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그죠?
2: 네, 언니 오빠들은 더 특히나 그러실
0: 거예요.
2: 네,
0: 네.
1: 막내도
0: 우기지 마세요.
1: 막내도
3: 여기서나 막내지. 네.
1: 그렇지.
0: 우기지 마, 선생님 우기지 마세요.
1: 선생님.
3: 아니 어디 가면 선생님이시거든요.
0: 그렇죠.
3: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여기서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어디 가면 막내예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네. 갑자기 좀 SNS 로 바꿔

0: 대본 일을. 아, 그렇다 보니까 예. 뭐 아까 얘기하신 후배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듣고 사역자들을 같이 돕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느낌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앞쪽으로 자리가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찬양 사역을 대하는 태도나 과거의 자기를 봤을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다면 뭐 그런 얘기 잠깐씩 들으면서 우리의 성숙함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성숙함.
0: 아 그래요. 훈이 씨는 좀 있다 네.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연주하는 대명 씨는 어떠세요? 왜냐하면 기타 네. 노래는. 네. 하면 할수록 내 몸을 가지고 노래하니까 내가 발전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연주도 발전은 합니다만 네. 어차피 좋은 악기를 사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 아닌가?
2: 맞네. 그런가?
0: 악기 바꾸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성대는 바꿀 수 없으니까.
2: 악기. 악기가 좋아지면 물론 이제 좋아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이전에 했던 예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영상 자료들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것들 가끔씩 이제 되돌아보면은 오. 그때는 되게 뭔가 쫓아가는데 급급했다.
0: 나는 아, 본인이
2: 느낌, 예,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면 지금은 좀 지금 주어진 거 안에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 찾아가는.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 그래서 여유로워진다.
2: 조금 네 아. 여전히 급급한 마음은 좀 있지만
0: 네네
2: 네 아무튼 네.
0: 참고로 기타 못 쓰시는 장면
2: 기타 네 뭐 그 네
3: 네 비싼 거
2: 네 테일러 타일러 뭐 네 이런 네 네. 네. 갑자기 네.
0: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기타가 좋은 연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죠.
2: 도움이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
2: 네. 좋은 기타는 참 마음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 마음이 좋아지면 연주도
0: 아,
2: 좋아지고.
0: 아,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그렇죠. 아~
2: 그럼요. 맞아. 이게 부정할 순 없습니다.
0: 그거는 옆에 있는 우리 감독 천만 감독님도 네. 동의하실 거예요. 네.
2: 특히
0: 좋은 카메라가 좋은 아~ 영상을 만들어요.
1: 카메라를 바꾸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3: 맞아요.
1: 아, 이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0: 맞아. 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1: 그래서 아, 오. 저는 진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과거에 자기의 실력 게 지금 가진 카메라를 준다면
1: 아 저 어 아, 굳이 가져야 되나요 그거를
0: 아 그렇죠 그 시간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거 배운 것도 있고 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막 어마어마한 악기를 바로 쓴다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2: 어렵다고 봅니다.
0: 어렵죠.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악기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나의 가치도 충분히 그 쌓아간 맞습니다. 시간을 견뎌온 게 연주자로서 또 감독으로서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1: 그리고
0: 어.
1: 아는 만큼 장비를 또 잘 고를 수 있는 것 같기도 아. 하고
0: 그렇죠.
1: 아, 그런 것들도 맞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대유튜브의 시대라서 모두가 유튜브를 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예.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퀄리티가 다르다.
1: 인정할 수밖에 없죠.
0: 그럼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온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야. 아. 이제 야, 이 영상과 그 편집을 넘어서 노래까지 도전하는
1: 거예요. 마이크 좀 꺼주시면 안 돼요?
0: 그래요, 그래요. 우리 훈이 씨는 어때요? 우리 이제 그동안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해서 달라진 점, 좋아진 점? 아니면 나빠진 점?
4: 나빠진 거는 많고요. 몸이 아파요.
0: 아, 지야. 네.
4: 좋아진 거 나빠진 거보다 이제 뭐랄까 달라진 건 시야가 확실히 달라진 건 보여요.
0: 네.
4: 예전에는 저는 되게 철저히 저를 만들고 가꾸고 연습하고 이렇게 무대에 세워놓는 걸 절 되게 저를 스스로 뭐랄까 어떤 상품처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무대에 올렸거든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저를 관리하고 네, 뭐 10년 넘는 시간 동안 뭔가 시즌 들어가면 야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오. 가습기를 항상 들고 다녔고 어딜 가든지 아무튼 되게 철저하게 네. 저를 관리했었는데 지금 다 풀어진 살찐 모습 보면 아시겠지만
0: 잠깐 그 살찐 네. 모습이 그래요? 네. 조금 카메라를 옆으로 잠깐 옮겨서
4: 많이 뭐랄까 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좀 편해진 부분들이 어. 없잖아 있어요.
0: 네,
4: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선배들을 보면

0: 면서도 이제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걸 뭔가 더 제 걸로 만들거나 흡수하거나 이런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선배들을 만났지만, 근데 그때 저 지금의 저처럼 이제 여유가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좀 더 뽑아 먹을 걸 더 뽑아 먹을 수 있었을 거고 배울 걸 더 많이 배우고 그렇죠. 선배님은 어떻게 활동을 하셨냐,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런 질문들도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를 너무 철저히 가꾸느라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입장이 이제 중간을 좀 넘어선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제 후배들이라도 이제 케어해주자. 내가 이제 못 물어봤던 걸 내가 먼저 손님이라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누니버스 같은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여전히 선배들한테는 손을 못 내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후원의 손길을 한번 뻗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누니버스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식값 좀 주세요 이러면서 선배님들한테 한번 이제 손 내밀었었는데 근데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1: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본인들도 이제 후배들이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여유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1: 기회도 없었고.
0: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후배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네가 대신 섬겨줘서 고맙고 그리고 나도 이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1: 주기적으로
0: 그래서 올 연말도 저희가
2: 미리 사전 고지를
0: 올 연말에도 저희가 누니버스 그 옴니버스 곡을 하나 또 만들 예정인데 그때도 선배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음악하는 사람들 방송쟁이가 나겠어요.
0: 선배님
3: 감사합니다.
1: 이제 이게 우리 선배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아,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막내분은 어떠세요?
3: 아,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이 팀 안에서는 가장 좀 연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런 마음을 품어야지 약간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후배분들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저는 언니 오빠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첫 번째 싱글 음원도 언니 오빠들 다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저는 유니버스를 시작을 했고 손을 내밀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이 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아이고, 똘똘하게 말씀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2: 장하다.
1: 그래, 우리 혜영님은 어떠세요?
4: 아, 저도 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면 어느샌가부터 이제 주위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앞만 보고, 특히 밴드여가지고 밴드에서 여자가 살아남기는 되게 쉽지가 않은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여자가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다면 이제는 이제 조금씩 보이고 주위가 보이고 후배를 챙기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맞던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 천사가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되게 웃어.
2: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천사가 됐어요.
4: 네, 그 당시에는 마녀란 얘기도 들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로 독하게 뭐 마음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0: 여기서 한번 독해보세요.
4: 아, 왜 그래. 이제 그게 다 풀어지고 좀 더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1: 네네. 제가 프롬과 우리 처음에 지난 출연이 2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2년 지나서도 만났고 또 그 사이에 한 많은 곡들이 나왔고 대명씨 하시고 갑자기 마이크를 숨으시게
2: 반대로 했습니다.
4: 마이크가 빼고 했어야
1: 됐어.
2: 제가 고장났습니다.
1: 하시고 끊는 줄 알고. 만약에 지금 기대되는 마음은 2년 있다가 또 만나면 또 어떤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고, 어,

0: 그런 모습이 약간 그려져요. 그래서 보통 자기 아티스트들은 자기 음악을 소개하기 바쁘고 자기 노래가 얼마나 잘 되기 바쁜데 지금 프롬가스는 그 사이에 찬송가를 다시 다 불러주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많이 만들어줬다는 거. 그거 한두 명이 하기도 힘든데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또 의미 있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드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라이브를 네. 들으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시간이
0: 자,
2: 벌써.
0: 세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을 할 수 있을까요?
2: 네. 네. 세 번째 라이브는 따끈따끈한 곡이에요. 4월 말에 나왔던 곡이고요. 여호와는 내게라는 축복송입니다. 이 곡은 제가 만든 지 좀 오래된 곡이긴 한데 2007년도에 만들었던 곡이고요. 되게 힘들었을 때 매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도 안 주시고 제가 혼자 있을 것 같아 혼자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을 때 한동안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만 그냥 찾았을 때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3: 네.
0: 네.
2: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4: 수고하셨습니다, 누님.
2: 네, 감사합니다.
4: 피아노 치는 게 마음 편하시죠?
2: 맞아요.
0: 네, 그러면 네. 세 번째 라이브 얼른 들어볼게요.
2: 네.

0: 축복합니다.
1: 오, 야, 이 노래도 너무 예쁜데요. 이 노래도 너무 예쁘네요, 정말. 어, 난 후니 씨 목소리하고 다혜 씨 목소리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진짜.
2: 저...
1: 예, 노래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예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우리 작곡자 님에게 박수.
2: 감사합니다.
1: 아, 프롬과 좋은 팀이야. 아, 욕심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
2: 불러주시면.
3: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불러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2: 그러니까 알죠, 알죠.
1: 불러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0: 저희 콘솔하고 마이크하고 건반하고
1: 네.
0: 갖고 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기타도 제일 좋은 기타 가지고 오시고.
2: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1: 항상 저희 차에 있어요. 네. 네.
2: 다 저희 장비로 어쩌냐 하기 때문에.
0: 이제 가세요. 그런가 오늘 오셨었는데요. 제가 뭘 착각했는지 시간이 지금 뒤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인사 다 같이 하고 네.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대표로 한 분만 소감 천만 감독님.
3: 네. 예. 오,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유튜브 광고하고 그런 거 해야죠.
3: 예, 프롬과 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주 감사하고 저는 2부에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우리는 하루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땐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사토 도미오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생각의 습관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기도할 수 있다면 왜 실망하십니까? 크리스천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야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통해 393명의 심장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0: 들을 모아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적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 3분의 1가량에 불과했으며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자의 수도 적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비기독교인 윌리엄 놀랜 박사는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 지시서에 하루에 세 번 기도하시오 라고 적어야 되겠군요. 프리맨의 기도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 랜돌프 버드 박사의 기도와 치유와의 관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듣고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사람의 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가 치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실험 결과 직후 발표회 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랜돌프 버드 박사가 단지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그 같은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기도가 생사를 비롯하여 사람의 모든 문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그것을 증명해서 기도에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사가 있고 약이 있고 아픈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과 문제에 대한 치유는 물론이고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요? 병마로 인한 고통이나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 안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그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지요? 혹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깊은 탄식과 절망과 포기가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는 당신의 어떠한 소원에 대한 주문이나 그저 한번 시도해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이어주는 교통과 통신으로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2: CBS 땅과 가까이 살고 명상을 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온유하고 친절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때를 살펴라.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에서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옥의 CCM 캠프 금요일 밤 5월 8일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오늘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찬양과 CCM 50곡 당연히 보내드리고 신청곡 사연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0: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탁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에도 광고가 들어왔네요.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드리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 기다립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

동방 현주의 목소리였죠. 광야의 감사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김명선의 노래였습니다.

꽃차향기님께서 가게에서 일 마치고 캠프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성우님의 캠프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네, 좋은 밤 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좋은 찬양 이어드리죠. 백지연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캠프가 있어서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샬롬 나이십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신청곡이나 사연보다도 방송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는 분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찬양 들려줘서 감사해요. 하면서 사연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감사해요. 네, 공개, 비공개 뭐다 환영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혹시 예, 어떤 사정으로 부모님에게 인사 전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 제가 시간 아직 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전화가 제일 그렇긴 한데, 좀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게 문자라도 한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남겨 보시죠. 네. 아버지 듣습니다. 울랄라 프레이즈의 노래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형진의 목소리였고요. 그 앞에는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팀 로고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신청곡이었어요. 분홍이님께서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합니다. 힘들지만 고3 아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3 딸도 화이팅. 네. 두 번째 도전하는 친구들도 화이팅. 옆에서 지켜주는 부모님들도 화이팅! 네, 모두 모두 힘내보자고요. 이제 슬슬 분위기가 오고 있죠. 여름 잘 견뎌야 됩니다. 감사에너지님도 저는 나이트 근무 때 이 프로를 자주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아 잘 못 듣는데 그게 또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밤에 근무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잘 알죠. 네. 낮 시간에 CCN 캠프 유튜브에 오셔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섭섭해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을까요? 신현미의 노래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5월 8일 어버이날 금요일 2부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요. 어너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

번째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할 때 사실은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화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 특정 인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라. 일단 시간을 두고 늦춘다면 너는 손쉽게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지은 엔케리디온 중 일부입니다.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주님은 나의 목자, 주나목 부모님께 5월 8일 어버이날에 전해드린 첫 곡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모님 애창곡으로 여러분들이 신청곡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같은 선곡으로 축복송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1,000번째 어린이 찬양팀 엄마 따라 아빠 따라에 이어서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이죠. 뽀뽀해 주세요라는 곡을 전해드렸는데 앞부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아침에 수호랑 나란히 등교하면서 수호야, 어버이날인데 아빠한테 선물 뭐 해줄 거야? 기대가 되네. 라고 말하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선물이네. 라고 고맙다고 화답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멀리 산다고

효도도 선물도 못 드렸는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선물 받은 그때부터 더 특별한 나의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역시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었던 그 모습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그 젊으셨던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언제부턴가는 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 가겠지.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짱가님께서 저는요, 아들만 둘인데요. 좀 무뚝뚝해서 별 기대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제 큰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 아니라며 카네이션과 화가자 세트를 보내왔지 뭐예요.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하셨어요. 무뚝뚝한 아들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니 이렇게 예쁜 어버이날. 앞으로도 기대가 되시겠는데요. 자, 토기장이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원하진만 김진아님, 광주에 계신 엄마 너무 생각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많이 생각나신다고, 어머니의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박주옥의 찬양, 어머니의 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가장 일찍 오셨어요. 나라라 돼지야님께서 청해주신 신청곡,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김도연 찬양, 그리고 유동효의 음성으로, 아, 이곡 들으면 정말 좀 울컥해지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곡을 준비해 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죽으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유동효가 부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도의 김도연 피처링 하나님의 응답, 박주옥의 어머니의 기도, 시와 그림 토기장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좀 부모님 애창곡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듣는 곡들은 이렇게 우리를 울리는 곡들을 왠지 울컥해지는 그런 곡들을 전해드렸습니다. 6695님께서 지난 2월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엄마 진재임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청해봅니다. 우리 아버지께도 응원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주셨어요. 대박이네 님께서는 어버이날 아침 시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아침부터 바빴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께 아들, 딸들 예쁘게 귀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102님께서는 어버이날 맞아 자녀들은 어제 저녁에 미리 카네이션과 봉투 섬김을 받고 오늘은 홀로 계신 형님 신우이를 모시고 대변항에 멸치회 드시고 싶어 하셔서 남편과 나갑니다. 엄마는 병원 계셔서 미리 다녀오고 5월은 예쁘고 탐스러운 장미처럼 우리의 일상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통장 잔고 숫자는 줄어들고 달랑달랑해도 우리 축복송 가족들은 섬기는 마음이 늘 풍성함이 넘치는 생활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신청곡 써주셨죠. 오늘은 먼저 어머니 애창곡이라고 하신 찬미워십 박홍식 하은지가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고요. 최정문 문의 찬양으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준비했습니다.

무은의 찬양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앞서 참요하시 박홍식 하은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기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싱가포르에 간 딸과 사위한테 연락이 왔네요. 어찌나 바쁜지 아직 식구들끼리도 외식 한번 못했다고 실토를 하네요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더 보고 싶은 또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날에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조서의 찬양 남겨주셨어요. 6067님도 문자 주셨는데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태아를 품고 있는 이 이쁜 우리 며느리 진선이한테 찬양 들려주고 싶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기도 들려주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실은 저희가 오늘은 박주옥 찬양으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같은 제목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2부에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수아의 어린아이처럼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주곡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관련된 곡은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들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2부에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신청곡 지금 부지런히 또 보내주시면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0: 울세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요한, 강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찬양 맨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손경민 갈보리 싱어즈 버전으로 어머니의 기도 일부 도착한 신청곡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아름다운 마음님께서 용인 추모공원으로 부모님 뵈러 가는 길 하늘이 너무 푸르고 예쁘네요.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도 장모님과 통화 끝내고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은혜 한수푼님도 부모님 생각,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생각으로 마음이 울컥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후회가 눈물로 흐릅니다 하셨어요. 순이님도 들려드리는 찬양에 눈물이 나서 저는 1년 중 주일 중 어버이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특히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피러님 역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연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님, 매일 일을 해야 해서 귀로만 듣고 메시지는 자주 남기지 못하지만 내일 저희 아들 결혼식입니다. 하나님 아들 며느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끈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조금은 위안됩니다 하시며 사돈 가정 또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일부에 이 곡은 방송이 되었고요. 대신 믿음의 가정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아버지들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찬양들 그리고 뭐 가요로도 워낙 많지요. 근데 아버지 찬양으로는 이렇게 들으면 정말 더 이렇게 울컥해지는 곡들이 또 있죠. 자, 오늘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최인혁의 아버지라는 곡이에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역시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길승 씨의 곡,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 전용대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왠지 하늘나라 가신 후에 더 이렇게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그렇죠? 그동안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오늘은 전용대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오늘은 성가 버전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산 시립합창단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도 준비해봤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 어머니의 넓은 사랑, 또 전용대 어머니의 성경책 이길승 아버지, 최인혁의 아버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아버지들의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 사랑을 어쩌면 이렇게 그 이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어 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평소에는 좀 무뚝뚝하게 표현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듣다가 좋은 시작.

장로님께서 이 찬양이 나의 모습이며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피보험님께서는 84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청해 볼게요 하셨어요. 뿌꾸레미님도 라니님도 오늘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들은 제가 또 잘 이삭줍기로 준비를 해서 5월 8일 오늘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찬양 들을 수 있는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도 함께 사연 나누며 찬양 전해드릴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믿음의 가정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곡이죠. 스티브 그린의 Household of Faith 준비해 봤어요.

84세 아버님 애창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써주셨는데 오늘 들으신 전태준 김다영의 이 찬양으로 아마 힘이 확 나시지 않았을까 아주 힘찬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로저 와그너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뭐 일반 합창곡으로도 워낙 유명하고 로저 와그너 합창단 곡을 듣고 있으면 정말 뭔가 같이 이곳에서 같이 화음을 넣고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멋진 곡 스티브 그린의 믿음의 가정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노래하는 어부들의 우리 함께 걸어요 전해드릴 텐데요.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런 가사가 오늘 우리를 한 가족으로 꼭꼭 묶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어버이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말 주일 계속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이삭 줍기로 찾아뵐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입니다. 이 찬송은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는 찬송인데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산천 초목이 생기를 얻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활기를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내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휘틀은 184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로 이사를 한 휘틀은 그곳의 한 시중은행에서 출납원으로 일을 하다가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유명한 시계회사에 들어가 격리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카고에서는 무디 선교

사회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우연히 참석한 휘틀은 무디 선교사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도 부흥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에 휘틀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디 전도팀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무디 선교사는 휘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가가 부흥 집회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선교 집회를 이끄는 데 헌신한 휘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찬송가 이외에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 지금도 널리 불리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에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의 소중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 여부에 따라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늘의 CCM. CBS 조이포유와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께서 맛보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의 향기를 내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옹기장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조범진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서울 코랄이 부른 믿음으로 가리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용대 찬양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 보내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많이들 그리우셨을 텐데요. 원조 멋쟁이님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5월 5일 주일이었는데 예배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제발 병원 가서 뵐 때까지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님은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작년에 기력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요양원에 모시고 일주일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특별히 자녀들 중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어머니 그립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라고 하시네요. 신청해 봅니다. 보내주셔서 송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광나루 남성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드셨을 텐데요. 아롱별님께서는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들, 딸들이 매년 그랬듯 올해도 꽃바구니를 보내왔네요. 감사하고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은 2부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중풍으로 오랜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후 10년 지내시다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 길에 차량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31년 됐네요. 이때면 어머니가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본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와라님, 부모님과의 추억을 소환하며 되새겨봅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오늘이 어머니 추도일입니다. 어버이날 보내신 다음 날 소천하셨어요. 밤새 힘드셔서 조용히 주무셔야 된다며 혼자 계시게 한 것이 때로 부끄럽습니다. 엄마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셨죠?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어버이날 보내며 드린 라신님의 기도가 참 와닿았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이 쓸쓸히 노후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어떤 특별한 기념일, 좋은 날,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 있죠.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주변을 늘 살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송하세 님께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나요? 새벽 시간 놓쳐서 지금 들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하셨어요. 조이포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재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저녁에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저는 찬송가를 정말 좋아해요. 밑줄 그으며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도 좋아요. 특히 합창단 음성으로 들으니 더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정말 찬송가가 빼곡하게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아, 토피넛 라떼님께서는 피곤이 쌓였는지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고요. 하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얼른 괜찮아지시길 바라고요. 주리의 힘내세요 청해 주신 곡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유리정은님의 신청곡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0: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구세주를 아는 이들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어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좋은 이웃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노아 일행은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간을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과 경건의 사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샬롬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조수진과 홍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남편은 천국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남편이 그렇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되셨나 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천국 소망 붙잡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오래 잘 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작은 자님의 기도. 어떤 상황에 있든 제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소서. 저의 인생이 기도와 섬김을 쉬지 않는 주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프리지아님,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요 보내주셨고요. 2947번, 새벽 출근 때마다 방송 들으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위로와 힘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네요. 0702번께서는 어제 핸드폰이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길래 근처 파출소 찾다가 없어서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다행히 6시 이전에 맡겼어요. 꼭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비 내리는 수원 만석공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저도 뭔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파출소만 생각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또 이런 방법이 있네요. 아유,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누군지 꼭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태양반달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글 올려주신 하루나맘님, 매일매일을 조금씩 더 감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매일을 조금씩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네요. 신혜숙님은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다녀오셨어요. 어버이날 맞이 여행이었을까요? 잘 다녀오셔서 좋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이어서 오뚜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편지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완연히 봄인가 봐요. 집집마다 개나리꽃, 묵력꽃이 활짝 피었어요. 꽃 소식처럼 좋은 소식도 함께 왔으면 해요.

안재구 안소영의 봄을 기다리는 날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옥에 계신 아버지와 주고받은 10년 동안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곡중솔로는 황혜숙이었습니다.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김의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명랑명랑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황혜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김소향과 김한상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향수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향인지, 나에게 어울리는지도 살펴야 하고, 잔향이 얼마나 오래 자연스럽게 남는지도 고민해봐야죠. 머물렀던 자리에 은은하게 향이 남는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주말의 끝자락에 다다른 오늘,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잔향이 남아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더 머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과 장면이 있었나? 그런 잔향 하나쯤 남아있다면 이번 한 주는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온 뒤의 아침은 최고의 시간 같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감동의 묵상, 미나님 이야기까지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봄이 정말 푸르고 밝고 상쾌하네요. 뒷자리 7300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예, 절기 입하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이에요. 쾌청한 날씨만큼이나 쾌청한 찬송들이었습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김성영 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이 노래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어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몽골로 여행 왔습니다. 역시 코올리개적 친구들이라서 남자 친구들과도 허물없어 편하고 좋은데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다음 주에는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몽골에서 사연 주신 꽁디님은 여성분이시군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와, 도자기 배우세요?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는 날인데, 오늘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래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입문과 초급 과정은 넘어가신 듯하네요. 이 곡들 들으시면서 멋진 아이디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y Jesus, I love thee,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너가 명작인 이유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 기억나는 건 주인공 찰톤 헤스톤도 장엄한 전차의 대결 장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 때문에 명작입니다.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두어 번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뒷모습으로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증오와 분노, 복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 화해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통해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내 생을 불태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장미다발이 아름다운 건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저는 여수의 신정영 권사입니다. 4월 22일 신풍애양병원에서 무릎수술 받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미나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통증을 가볍게 해주네요. 아멘. 예, 신정현님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방금 찬양 잘 들으셨죠?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중반부부터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잖아요. 신정현님도 이 곡처럼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힘들게 오셨지만 이제 잘 회복하여 퇴원하실 때는 건강하고 더 밝게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7925번으로 오신 분, 저희 교회에서 5월 17일을 다음 주일이네요. 선교 주일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자 각 선교지의 소개를 담은 현수막, 선교 가족들을 위한 기도 카드도 만들고 또 바자회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가운데 저희의 기도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7925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다니고 있는 교회 선교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네요.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래요. 신청하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틀어드리기 전에 먼저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의 찬란한 아침.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린 앤더슨 로즈 가든 전 2부 준비할게요. CBS 레인보우 앱에 탑재된 조이 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토요일 주말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More about Jesus. 예수 더 알기 원하네.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까문제님 출산하셨군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기 낳고 일주일 몸조리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퇴원인데 신생아랑 집에 가서 잘할 수 있겠죠? 일단은

친정으로 가려고요. 모든 이제 아가 엄마들이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두려움을 안고 가죠. 아가랑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그리고 우선은 세상 최고의 조리원인 친정으로 가는 거니까 친정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Children of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이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배척당할 때입니다. 분명 나는 옳은 말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진리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진리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때로 상처를 주기

멀쩡한 영향력은 요란한 외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사랑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소리 없이 번져갔습니다. 진리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36번째 묵상 진정한 영향력

김해에서 참여하셨네요. 참사랑 아이디 쓰시는 한영희님 반갑습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조금 전 기도 묵상 시간에 이어진 곡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 모모님, 아이들 둘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듣는다고 하시니까 더 좋아요. 작은 아이가 4학년인데 발이 다쳐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 발 좋아질 수 있게 지켜주세요. 어쩌다가 다쳤나요? 잘 회복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안드레아 보첼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엘렌 잭슨,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휴대전화 뒷자리 1839 쓰시는 분 신청곡입니다.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이 곡 찬양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입니다.
1: In this quiet place with you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뭐 풍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아, 그쵸. 바로 이것이 자연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더 빠르게 피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더 오래 사는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쪼록 다른 이의 삶을 자꾸 곁눈지

하면서 막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의 삶을 잘 가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세연이 부른 꽃말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오늘 오프닝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보폭으로 주님의 보폭으로 우리가 잘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소소한 일상, 또 듣고 싶은 곡,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조유진의 구름 듣고요. 1085번으로 청하신 문정자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7090번님 청하신 곡 팀룰월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땡스 기빙 밴드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요. 배고픈 고릴라님께서 청하신 조수아의 주의 말씀 앞에 선

조수아의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곡은 닉네임 배고픈 우리 고질라님이셨구나. 예, 제가 고릴라라고 했는데. 아, 스케일이 다르죠? 배고픈 고질라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땡스기빙 밴드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7090번으로 청하신 곡, 팀로월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1085번으로 청하셨던 곡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고요. 조유진의 구름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닉네임 내사랑님 청하신 곡이에요. 이브트메리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정승은의 생명의 길 듣고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피아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김유미님 청하신 곡이에요.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

김유미님 청하신 곡이었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 전해드렸고 앞서 4715번으로 신청하셨던 피어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비공개님 신청곡 정승은의 생명의 길, 그리고 앞서 닉네임 내사랑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이브트메리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까지 네 곡 배송해 드렸어요.

0: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헤리티지 에스콰이어의 좋으신 하나님 함께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1: 컴온,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 운다. 초목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흔들면 소리내 울고, 물은 본디 소리가 없으나 바람이 치면 소리내 운다. 솟구치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찾기 때문이고, 끌어오르는 것은 무언가가 그것에 불질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고, 우는 것은 가슴에 품은 바가 있어서다. 한유의 한유 문집 중 냉동야를 보내는 글에서 전해드렸습니다.